그리고 개성시의 여성들이 사회직원들의 전구들로 진출한 소식을 비롯해서 유로권의 기사를 사진들과 함께 전했습니다. 신문은 사면에 각지 농촌들에서 당이 제시한 오래 알고 꼬지를 무조건 증명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는 속에 중산군과 원천군의 일꾼들과 농업 근로자들이 벼가오를 시작부터 본때 있게 내밀고 있는 소식과 신의주 방적기계 공장의 노동계급이 새로 일떠서는 경공업 공장들에 보내줄 대상 설비 생산을 손가락으로 결속한 소식을 싣고 나날이 일신되는 공업도시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최근 연간 함흥시의 사상교양 거점과 이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많은 대상이 건설돼서 도시의 면모가 개변된 소식과 전력 생산 능력을 부단히 제고할 때에 대해 쓴 글, 그리고 특파 기자들이 보내온 소식을 주었습니다. 신문은 오면에 전문가 양성 거점인 평양종합병원을 소개한 기사와 김일성 종합대학 창립 여든돌 기념 전국 부문별 과학 토론회와 전국 대학 부문 교수 경험 토론회가 진행된 소식, 전국 석탄공업부문 과학기술 발표회가 진행된 소식과 3중 모범기술혁신단의 칭호를 수여받은 중앙난방건설사업소 재관직장의 사업경험을 소개한 기사, 그리고 제20차 전국기계설계축전이 개막된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평양시 안의 보통교육단위들에서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수준 차이를 줄이기 위한 자매학교 운영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소식을 비롯해서 사회문화기사들을 싣고 초순청년대표단이 국제청년축전에 참가하고 귀국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6면에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78돌세 점하여 우리나라 제외대표부들에서 경축행사가 진행된 소식과 러시아에서 경축행사들이 진행된 소식, 브라질 정당 단체들이 연합토론회를 진행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한 소식을 싣고 국제 소식들을 주었습니다. 민주조선은 1면에 경리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미사일 총국과 제2경제위원회 사이의 축구 경기를 관람하신 소식을 영상사진문헌들과 함께 실었습니다. 신문은 각지 시민투 생산단위들에서 계속혁신 연속토약의 기상으로 증산목표 점령에 매진하고 있는 소식과 기계공업부문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대상설비 생산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소식, 그리고 철도운수 부문에서 올해의 순위적 결속을 위한 중성투쟁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 소식을 주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당의 순간뜻 꼽혀가는 영광의 일터, 이런 제목으로 절세비인의 용도 업적이 깃든 순천 밀기공장을 찾아서 쓴 글을 사진들과 함께 싣고 신밀의 애국열사 등의 열사들의 유해를 새로 안치한 소식과 남포시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많은 파출을 모아 금속공업 부문에 보내주고 있는, 그리고 국가부흥의 모든 기적과 승리가 온 나라의 교정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자, 이런 제목으로 새시대 교육혁명의 선봉에서 책무를 다해 나가는 대의원들을 소개한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년에 예단성 있는 작전과 지휘가 기본, 이런 제목의 글을 비롯해서 갑을 밀보리 씹뿌리기를 최적의 질적으로 결속할 때 대해 쓴 기사들과 김일성 종합대학 창립 여든돌 기념 전국 부문별 과학 토론회와 전국 대학 부문 교수 경험 토론회가 진행된 소식, 제20차 전국 기계설계 축전이 개막된 소식과 전국 석탄공업부문 과학기술 발표회가 진행된 소식을 싣고 우리나라의 리송금 강현경 선수들이 제20차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소식과 우리나라 남자 축구팀이 준준 결승 단계에 진출한 소식, 그리고 가을철 연로자들의 체육 경기 2026이 진행된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전했습니다. 신문은 4면에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전략사업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설 때에 대해 쓴 글과 위화도 지구에서 양류장과 과수원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식, 길주 침묵방부공장에서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을 강화해서 자체의 기술 역량을 튼튼히 꾸려가고 있는 소식과 아이들의 웃음꽃 더 활짝 피어가리, 이런 제목으로 철산군 염수목장을 찾아서 쓴 글을 싣고 국제 소식들을 사진들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노동신문 민주조선을 개관해 드렸습니다. 안개경보입니다. 오늘 소이안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주의경보입니다. 오늘 오전에 지표면 부근의 상대 습도가 높고 대기가 매우 안정해서 평양시를 비롯한 소이안의 여러 지역에서 안개가 끼겠으며 특히 순안, 대동, 강서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보임거리가 100m 이하인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보행자들은 건눈길 질서를 잘 지키며 교통운수 부문에서는 기관사, 운전사들이 차속도를 제한하고 건눈길과 도로 교차점, 경사가 심한 도로 구간들에서 앞길 감시를 잘하도록 하는 등 교통안전에 특별한 주의를 돌려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1990년대의 버천보 존작단에서 형상한 혁명가극 음악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르의 고전적 명작 꽃 파는 처녀.

0: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미사일 정국과 제2경제위원회 사이의 축구 경기를 관람하시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미사일 정국과 제2경제위원회 사이의 축구 경기가 9월 22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정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경기를 관람하시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사업과 생산활동을 통하여 당의 국방건설로선 관철에서 값진 성과들을 이룩하고 당과 정부로부터 높은 신뢰와 감사를 받아 하는 덤는 자랑과 경제 속에 김정은 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뜻깊은 체육문화 행사를 진행하게 된 참가자들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넘쳐 있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군수공업부문 지도 간부들을 만나시고 아낌없는 헌신과 분투로 우리 당의 자위 국방정책을 실천적 성과로 중직하게 받들어가고 있는 미사일 천국의 과학연구 집단과 제2경제위원회와 전체 군수노동계급에게 따뜻한 축하와 격려를 보내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오늘 조직한 체육경기도 이들의 수고를 격려하고 감사를 표하는 자리로 되게 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 동지와 조선노동당 중앙연회 비서들이 경기를 보았습니다. 축구 경기는 미사일 천국의 화성팀과 제2경제위원회의 봉화팀 사이에 진행되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화국 무력 현대화와 전쟁 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 행정에 특기할 전무한 기적을 강조하고 우리 국방력의 독보적인 발전상과 절대적 우세를 뚜렷이 과시하고 있는 국방과학기술 집단과 군수노동계급의 공헌에 감사를 표하시면서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애국중의심과 헌신적 노력은 국가의 안전과 무궁한 발전 번영에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기여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국방과학자 기술자들과 군수노동계급이 혁명적 낙관과 앙양된 기세를 더욱 배가하고 단합된 힘으로 국가 방위력 강화에서 계속적인 비약과 혁신을 안아옴으로써 절대적인 힘의 우세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절대 불가침적인 주권안전을 보위하고 평화를 수호하며 사회주의 조국의 무궁한 발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를 모신 크나큰 영광 속에 자기 단위의 명예를 걸고 치열하게 승부를 겨룬 축구 경기는 미사일 천국의 화성팀이 제2경제위원회 봉화팀을 4대1로 이긴 가운데 끝났습니다. 시상식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대같은 믿음과 전투적 고무를 받아하는 전체 참가자들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지닌 중대한 역사적 사명과 의무에 더욱 충실하여 최강의 국가 방위력을 억척같이 다져나갈 충성의 결의를 다짐했습니다.
1: 보도입니다. 오늘날 사회주의 전야에 그 어디서나 더욱 고조되어 가고 있는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광농사 열의는 우리의 농업 근로자들 모두를 농사일을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는 광농사의 담당자, 주인공들로 키워주시려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입니다. 기자와 만난 농업위원회 과장 홍광일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언제인가 경려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모든 일꾼들이 농사를 과학화하여야 살 길이 열린다는 확고한 인식을 가질 때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지금 우리 사람들은 자연기후 조건이 농사를 짓는 데서 기본으로 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데 농사가 잘 안 되는 것을 자연기후 조건에 빙자하면 안 된다고 농사는 사람이 짓고 과학이 짓는다는 참으로 뜻깊은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경려하는 청비서 동지의 이 가르치심에는 농사에서도 과학기술을 튼튼히 틀어주면 그 어떤 불리한 자연기후 조건에서도 다수확을 안아올 수 있다는 귀중한 천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며칠 전 9월 당정위원회 본부청사 정원에서는 격려하는 총수동지를 모시고 광옥 장군 70세돌 경축 행사에 참가한 노력 혁신자, 공로자들을 위한 성대한 경축연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날 격려하는 총수동지를 제일 먼저 몸 가까이서 배없는 영광을 지닌 사람들은 다름 아닌 우리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었습니다. 북받치는 격정을 금치 못해하는 그들을 정겨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던 격려하는 총수동지께서는 농사를 잘 짓는 데서 나서는 과학과 방도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면서 가학농사의 중요성에 대하여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나라의 천사 만사를 돌보시는 그토록 바쁘신 속에서도 농사 문제 때문에 마음 쓰시며 농업 생산을 누리려면 가학농사를 하여야 한다는 데 대하여 깊이 새겨주신 격려하는 총수동지이셨습니다.
1: 과학기술을 농업 발전에 주대는 동력으로 하여 나라의 농업을 선진적인 농업으로 전환시키고 농업 생산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장성을 이룩하도록 하시려 경의하는 총수동지께서 바쳐가시는 심혈과라고는 진정 끝이 없다고 하면서 농업위원회 부원 고춘석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 가학농사 추진조의 조직은 국가가 통일적으로 농사 전 과정에 대한 과학기술적 지도와 방조를 백방으로 강화하며 선진 과학기술과 지식을 중앙에서 농장에 이르기까지 물이 흐르듯이 보급, 전파할 수 있게 하는 유력한 담보였습니다. 당중앙이 취한 혁명적인 조치에 의하여 과학자, 연구사들이 별방으로부터 산골 농장의 마지막 포점까지 빠짐없이 찾아가 과학농사를 지도하고 새로운 농업과학연구 성과들이 농업생산의 말단단위까지 거침없이 제때 보급, 도입되는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이날 과학농사의 힘으로 하늘의 변덕을 이겨낼 농업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신심과 배짱이 굳세어지고 농촌의 풍조도 달려졌습니다. 다수화학 농장은 다수화학 분조, 다수화학 작업반, 다수화학 농장 대열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7년간 불리한 일기 조건을 이겨내며 자랑찬 성과를 이뤄가고 있는 농장들은 예외 없이 과학농사를 생명선으로 틀어지고 나가는 단위들입니다. 우리 농업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과학농사 제1주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길에 다수화학의 지름길이 있다는 자신심과 용기를 백배하며 과학농사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새로운 어기는 계획 수행의 첫 해부터

0: 역할을 높이 쌓아 올릴 것입니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군 78돌째 점하여 브라질 종당 단체들의 연합토론회가 9일 화상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최장기 사회주의 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는 브라질 공산당, 브라질 조선신선협회, 브라질 백두연구소, 브라질 주체사상연구센터 인사들이 참가했습니다. 브라질의 종당 사회단체,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단체 성원들이 토론회를 시청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브라질 공산당 전국 정치위원회 위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창건 후 지난 78년간 미국의 침략 책동을 짓부시며 언제나 승리하였다. 김정은 동지께서 이끄시는 조선노동당의 향도 따라 조선은 앞으로도 백승만을 떨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질 백두연구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류 역사상 최장기 사회주의 국가로서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이 따라 배워야 할 번복이다.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에 의하여 조선은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적 잠재력을 가진 자주적인 국가로 더욱 강화 발전되었다고 찬양했습니다. 브라질 주체사상연구센터 위원장은 조선을 자주로 저놈 떨치는 불패의 나라로 더욱 빛내어나가시는 김정은 동지의 탁월한 용도가 있어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 강국을 일도 세우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공동성명이 채택됐습니다. 성명은 우리 공화국이 제국주의의 침략 책동으로부터 국가주권과 존엄, 인민의 운명을 굳건히 지키고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자위적 국방력을 억측으로 다져온 데 대하여 지적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에 대한 연대성을 재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2: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지금 각지 세멘트 생산단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중요대상 건설장들의 더 많은 세멘트를 보내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건설건재공업성 부원 정국철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 당이 계획한 건설 목표들을 점령하는 데서 우리 세멘트 생산 부분이 맡은 임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송에서는 세멘트 생산단에 들어서 생산을 중단 없이 내밀고 그 능력을 보다 늘어나가기 위한 사업에 중심을 두고 지금 경제 조직 사업을 면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일꾼들이 단위들에 내려가 걸린 문제들을 즉시 풀어주고 생산 능력을 높이는 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원료 자재 보상을 제때에 따라 세우게 한 사업을 비롯해서 많은 사업들을 전격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 정상화를 위한 정비보강 사업, 생산 장성을 위한 대담하고 혁신적인 안들이 많이 나오고 그 해결을 위한 실천적 방도들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순천세미토 연합기업소에서는 설비들의 성능을 부단히 또 가동률을 높일 기술 발전 사업의 중심 과제로 내세우고 대중의 창조적 여론을 불러일으켜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습니다. 사회 분단 높이고 직장의 분쇄기도를 개조합이라든가 석탄장에서 수직 마취 파쇄기를 새로 증설하는 등 가치 있는 기술 혁신안들을 생산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천일했음에도 설비 관리에 필요한 새로운 장치들을 개발 도입하는 등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의 불길을 집회하려 생산 장성을 이루가고 있습니다. 세미토 생산 능력을 높이는 문제가 결코 생산 그 자체에만 국한된 사업이 아니라 당이 결정하고 내세운 목표들을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사회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지금 세미토 생산자들의 열의가 매우 높습니다.
1: 평양시안의 출판물 보급원들이 당결정관들의 조언구들에서 도서해설 선전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해당 단위들에서는 새로운 오기는 계획 수행의 초태인 올해에 당이 맡겨준 혁명과 관철에 떨쳐나선 근로자들의 투쟁 기세를 배가해주기 위한 선전선동의 형식과 방법을 혁신하는 데 힘을 놓았습니다. 모란봉구역 출판물 보급소의 보급원들이 모란식료공장, 국립교양학단 등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아울리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과 호미한 위인적 풍모를 전하는 도서해설을 다매체 편집물과 결합하여 진행함으로써 시류를 높였습니다. 당 정책의 열렬한 선전의 사명감을 선사교하는 동구역의 출판물 보급원들은 지역 안의 공장들에 나가 기동성 있는 도서해설 선전으로 근로자들 속에 탁월한 사상과 고창한 영도 실천으로 전면적 국가 부흥의 새 시대를 펼치시며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을 현실로 꽃피워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위대성을 더욱 깊이 새겨주었습니다. 사회주의 존야마다에서 보존 정치 사업을 활기있게 전개하고 있는 강동군 출판물보급소의 보급원들은 고비축산농장을 비롯한 여러 농장에서 인민의 환희, 우리 오보이, 농촌진흥 모시로다 등의 노래들로 농업근로자들을 당면한 영농공정수행회로 힘있게 불러일으켰습니다. 중구역, 소송구역, 보통강구역 등의 출판물 보급원들도 덜끓는 생산 현장들에서 예술선동, 경제선동 형식이 배합된 도서해설선전 활동으로 대중을 새로운 위훈창조회로 고무하고 있습니다.
2: 그 다음, 파키스탄의 해보르 파크툰쿠아주와 발루치스탄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21일 소아마비 예방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115개 구역의 5살 미만 어린이들이 소아마비 왁진을 접종받게 되며 이 사업에 수많은 의료 성원이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1: 어느 한 나라의 연구집단이 산화 아연 등을 원료로 하는 발광재료를 개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쓰이던 희토류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원료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달이나 건물 등에 이 재료를 바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균열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발광재료는 외부적 힘을 받으면 빛을 내는 응력 발광 현상을 이용하여 개발됐습니다. 립자 자체가 빛을 내기 때문에 실감 재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 적외선 빛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특수한 촬영기로 찍어 포착합니다. 이전에는 센 빛을 내게 하는데 유로피움과 같은 희터류가 이용된 것으로 하여 원가가 많이 들었습니다. 연구집단은 산화 아연에 나트륨을 첨가함으로써 희터류를 이용하지 않고 빛을 내게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새로운 재료는 희터류를 이용한 재료에 비해 원가가 조금밖에 들지 않습니다. 나트륨을 첨가하면 산화 아연 결정으로부터 일부 아연 원자가 떨어져 나가면서 결정 구조에 구멍이 생깁니다. 외부로부터 힘이 가해지면 구멍에 힘이 집중되기 때문에 약한 힘에 의해서도 센 근적외선 빛이 발생하게 됩니다. 새로운 발광 재료는 희토류를 이용한 종전의 재료에 비해 발광 감도가 약 100배나 높다고 합니다. 새로운 발광 재료를 이용하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자그마한 이상도 검출할 수 있기 때문에 달이나 고속도로에 생긴 균열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적외선 빛은 피부나 지방을 통과하기 때문에 체외에서 인공뼈의 상태를 관찰하는 등 의료 분야에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발광재료를 실용화하자면 근적외선 빛을 수감하는 기구를 개발하여 대량 생산하는 기술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림경순, 거정옥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4: 안개경보입니다. 오늘 소이안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주의경보입니다. 오늘 오전에 지표면 부근의 상대 습도가 높고 대기가 매우 안정해서 평양시를 비롯한 소이안의 여러 지역에서 안개가 끼겠으며 특히 순안, 대동, 강서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보임거리가 100m 이하인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보행자들은 건눈길 질서를 잘 지키며 교통운수 부문에서는 기관사, 운전사들이 차속도를 제한하고 건눈길과 도로 교차점, 경사가 심한 도로 구간들에서 앞길 감시를 잘하도록 하는 등 교통안전에 특별한 주의를 돌려야 할 것입니다.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최위협이 이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새 시대에는 중앙이 지방을 부러워하게 하고 지방의 지능이 우리 국가의 전진과 발전을 대표하게 하며 지방의 리상적인 면모가 우리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으로 되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구상입니다. 농촌진흥의 새 시대를 펼쳐주시오. 우리 농촌에도 확연히 변하고 있습니다. 한림집들이 농업 근로자들에게 무상으로 차려지고 그들이 도시를 부럽지 않게 새 문명을 마음껏 누리는 새 시대가 이 땅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평양시 농촌경리위원회 부원 우강원 동문은 당중앙연의 제8기 제4차 전원회의는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을 천명한 역사적인 회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김현은 총리서 동지께서는 사회주의 전면 쪽 발전을 위한 투쟁이 성숙된 역으로 나선 우리 혁명 실천, 농촌의 실태를 깊이 통찰하시고 전원회의에서 하신 역사적인 보고, 우리식 사회주의 농촌 발전의 위대한 새시대를 이뤄나가자 해서 농촌 진흥을 강력히 다그쳐 우리 당의 농촌 건설 구상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을 제시하셨습니다. 경미하는 총서동께서 제시하신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은 우리나라 농촌 건설의 어렵고도 방대한 과제들을 사소한 편향도 없이 성과적으로 최단 기간 내에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위력한 실천적 무기입니다.
0: 전원회의에서 경미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농촌 진흥을 강력히 다그쳐 나라의 농업을 확고한 상승 단계에 올려세우고 우리식 사회주의 농촌의 비약적 기록하는 위대한 시대를 열어라고 하셨습니다. 전원회의에 취해진 주치들은 회의 참가자들을 올려주었습니다. 전국의 마음들을 모두 새롭게 변모시키는 것은 어렵고도 방대한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진정 쌀로서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 온 우리 농업 근로자들에게 하루빨리 문명한 생활 조건을 안겨주시기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야는 총비서동직에 있어서 농촌 건설과 관련한 문제는 단순히 경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거세차게 벌어지는 농촌 살림집 건설의 설계가 시공주가 되시어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신 각종 문건과 설계들, 취해 주신 여러 조과업들은 그대로 통발전의 표가 되었습니다. 그 이에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앞으로 산한 사회주의 농촌의 희한한 실체들은 정말 많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우리 농업 근로자들에게 살림집들을 안겨주시고 전한 남세도 안겨주시려 마음쓰시는 경영 하는 총지의 위민 권신의 속에 온실종합농장을 비롯한 현대적인 온실농장들이 곳곳에 일도서 중평 온실농장 경리 김태식 동지는 입니다.
2: 예로부터 추위가 일찍 찾아오고 늦게 물러가는 불리한 기후 조건으로 하여 남새 농사가 잘 되지 않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음을 놓지 못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신 곳이 바로 한경북도였습니다. 그러던 곳에 이렇게 희한한 온실농장이 건설되었을 때 우리 도안의 인민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농장을 토지전략형, 노력전략형, 수경온실과 토양온실을 배합한 현대적인 농장으로 건설하는 것과 함께 농장 운영준비사업도 예견성 있게 밀고 나가며 온실농사에서 혁명을 일으키도록 방향과 방도를 한이 밝혀주신 경리하는 총비서동지 세심한 용도에 의해 흙먼지 날리던 중평지구의 거창한 온실바다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멀고 가까운 곳은 있어도 자신이 마음속에는 멀고 가까운 이민이 따로 없다는 것이 경리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시는 신조입니다.
0: 새 시대 사회주의 농촌 건설과 축산업 발전의 새로운 본보기를 일도선 삼광축산농장 조업식을 우리 민들은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 쪽부터 내려오는 산천 경계밖에는 눈이 드는 곳이 없었고 농촌의 세기정답 구성이 다분했던 운전군의 막바지 꼴이 현대 농촌과 현대 축산의 미래를 직관하게 하는 표준 실체로 청사진으로 전견된 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라고 하시며 그리도 희열이 넘쳐 계시던 경연은 총비서 동지의 자유로운 영상을 우러르면서 농업근로자들 뿐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들이 격정에 설레이던 그날은 모든 농촌을 살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으며 부유하고 문명한 리상향으로 전면시키는 역사적 위협을 우리 대에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신주어 선언하시는 경연은 총비서 동지의 뜻깊은 연설의 구절구절을 우리 민들은 깊이 사기화났습니다. 그의 원대한 구상이 현실로 꽃피난 행복의 터전에서 인민이 터치는 이 격정 하늘 끝에 닿았습니다. 읍에서도 수십 리 명을 넘고 고를 지나 굽이 많은 소록길도 끝나던 삼광 바로 여기서 펼쳐졌구나. 더 넓어지고 더 환해진 사회주의 농촌 발전의 새로운 길이 멋들어진 새 집을 짓고 기계농사로 다수확을 내면 그것이 흥하는 농촌의 모습인 줄 알았더니 얼마나 멀리를 우리 원수님 바라보신 것인가. 그 얼마나 휘양한 앞길을 우리 앞에 열어주신 것인가. 바닷가 마을들엔 무수한 낙원포들이 산골 마을들엔 새로운 삼광리들이 문명과 부흥의 자태를 솟구고 솟구리니 가슴 벅찬 이 시대의 숨결을 안고 도약하자 생활이여 복된 삶이여. 그렇습니다. 경연은 총비서 동지의 원대한 구상에 떠받들려 그의 끝없는 노고와 헌신에 떠받들려 지금 이 시각도 우리의 농촌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위대한 노보이께서 계시어 더 희한하고 더 눈부실 사회주의 농촌의 밝은 미래를. 농촌 진흥의 새 시대를 펼쳐주시어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방송은 12시와 15시, 17시와 20시, 21시, 22시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미사일 총국과 제2경제위원회 사이의 축구 경기를 관람하신 소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2시 4분 보도 날씨, 이어서 중계 해상 예보. 13시와 14시에 음악을 감상하시고 14시 21분 방송 무대, 조국을 떠받드는 조석이 되자 15시 4분에 보도가 있고 16시 혁명전구에 살기신 군마행군 자욱 이런 제목의 방송이 있고 17시 4분 보도, 18시 전야마다의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시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19시에 음악을 감상하시겠습니다. 20시 4분에 보도가 있고 20시 16분 새로운 전망 목표 수행에 빛나는 효실을 위하여 이런 제목의 방송, 21시 4분 종합 보도 날씨, 이어서 중길기 예보와 중기 해상 예보가 있습니다. 22시 4분에 보도가 있고 22시 30분 방송국 행복의 꿈, 이어서 방송 마감 시간까지 음악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 시간 이후에 들으시게 될 방송 순서를 서류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미사일 총국과 제2경제위원회 사이에 축구 경기를 관람하셨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 총국과 제2경제위원회 사이의 축구 경기가 9월 22일에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경기를 관람하셨습니다. 국방과학연구사업과 생산활동을 통하여 당의 국방건설노선 관철에서 값진 성과들을 기록하고 당과 정부로부터 높은 신뢰와 감사를 받아하는 더없는 자랑과 긍지 속에 김정은 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뜻깊은 체육문화 행사를 진행하게 된 참가자들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넘쳐 있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군수공업부문 지도 간부들을 만나시고 아낌없는 헌신과 분투로 우리 당의 자위국방정책을 실천적 성과로 충직하게 받들어가고 있는 미사일 총국의 과학연구집단과 제2경제위원회와 전체 군수노동계급에게 따뜻한 축하와 격려를 보내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오늘 조직한 체육경기도 이들의 수고를 격려하고 감사를 표하는 자리로 되게 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 동지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이 경기를 보았습니다. 축구 경기는 미사일 총국의 화성팀과 제2경제위원회의 봉화팀 사이에 진행됐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화국 무력 현대화와 전쟁 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 행정에 특기할 전무한 기적을 창조하고 우리 국방력의 독보적인 발전상과 절대적 우세를 뚜렷이 과시하고 있는 국방과학기술집단과 군수노동계급의 공헌에 감사를 표하시면서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애국충의심과 헌신적 노력은 국가의 안전과 무궁한 발전 본용에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기여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국방과학자, 기술자들과 군수노동계급이 혁명적 낙관과 앙양된 기세를 더욱 배가하고 단합된 힘으로 국가 방위력 강화에서 계속적인 비약과 혁신을 안아옴으로써 절대적인 힘의 우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절대 불가침적인 주권안전을 보위하고 평화를 수호하며 사회주의 조국의 무궁한 발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를 모신 크나큰 영광 속에 자기 단위의 명예를 걸고 치열하게 승부를 겨룬 축구 경기는 미사일 총국의 화성팀이 제2경제위원회 봉화팀을 4대1로 이긴 가운데 끝났습니다. 시상식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대같은 믿음과 전투적 고무를 받아하는 전체 참가자들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지닌 중대한 역사적 사명과 의무에 더욱 충실하여 최강의 국가 방위력을 옥축같이 다져나갈 충성의 결의를 다짐했습니다.
1: 보도입니다. 방주왕의 사상과 용도를 쥐받들어 전면적 국가봉을 앞당겨오기 위한 정진군의 산악같이 떨쳐나선 온나라 천만인민은 비범한 사상리론적 예지와 탁월한 용도로 우리 당을 창당의 리념과 종신을 굳건히 계승한 불패의 혁명적 당, 진정한 인민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당건설업 쪽을 숭엄히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기자 만난 조선혁명박물관 강사 리정순 동문은 우리 당을 최장의 사회주의 집권사를 가진 가장 권위 있는 혁명적 당으로 우리 국가와 인민을 백전백승으로 향도하는 조선혁명의 강의력한 참모부로 강화발전시키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는 조선노동당의 절대적인 존엄과 집권력, 무비의 강대와 백전백승의 상징이시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짧은 기간에 새시대 당권설의 전송길심으로써 그 어느 당과도 견줄 수 없는 조선노동당의 절대 전엄과 집권력을 영구적으로 담보할 굳건한 기투를 다져주시고 참다운 사회주의 정치,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의 숭고한 경륜을 끊임없이 펼쳐나갈 수 있는 만년 토대를 마련하신 것은 경애하는 청빛성지께서만이 이루갔을 수 있는 불멸할 역사적 공적입니다. 당중앙의 유일적 용도체계 확립의 리상적인 목표도 천명하시고 우리 당을 명실공히 학습하는 당으로 만드시오. 전당을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된 신념의 결정체로 더욱 강화하신 현명한 수승의 선길은 번복이적이며 원로적인 사회주의 집권당의 향도력을 끊임없이 제거하고 수령의 당의 전엄을 절대 높이 올려세운 군번 여인이었습니다. 종말이지 인민들 누구나 삶의 닻을 내리고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하고 옹위하는 어머니 당의 거룩한 모습, 그 어느 당도 가질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조선노동당의 전엄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만고부로할 당건설 업적의 위대한 산하입니다.
1: 조선노동당의 절대적인 존엄과 위력은 우리 당을 최장의 집권사를 자축하는 당이 아니라 영도력과 활동성이 부단히 제거된 혁명의 참모부로 강화발전시켜오신 경애하는 조홍비서 동지의 당건설 업적과 하나로 있다 있습니다. 경애하는 조홍비서 동지께서 당의 영도적 지위와 기능에 맞게 중요 당회의들을 정기적으로 제도를 구 개선하도록 하신 것은 우리 당의 집권력 강화에서 이룩하신 특기할 업적이라고 하면서 조선혁명박물관 강사 동현옥 동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 당회의가 회의를 위한 회의, 형식 위주의 행사식 회의, 자화 자찬하는 회의가 아니라 명실공히 당사업을 총화하는 회의, 당활동의 연장, 당내 투쟁의 연장으로 되도록 하신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 불멸의 용도 업적은 혁명하는 당, 투쟁하는 당, 전진하는 당의 일대 전환적 국면을 펼치었습니다.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현명한 용대와요 현실에 부응하지 못하는 조직 구조와 사업 체계가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갱신되었으며 간부 진영과 당 대열을 종가나 정리하는 것과 함께 전당의 강철 같은 기강, 엄격한 규율을 확립하기 위한 혁명적 처치들이 취해졌습니다. 그리고 당일꾼들의 사업 기품과 일본서를 개변시키고 당원들의 선본적 역할을 높이기 위한 대책들이 강구 실시되는 등 당을 백년대계로 건설하기 위한 필수적 과제들이 제시되고 그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수단들이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혁명협 수행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업들이 산적된 관건적인 연대기에 당의 영도적 기능과 역할을 각방으로 정비 강화하시오. 전도 양양한 당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신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당건설 업적은 조선노동당의 절대 전엄과 집권력의 군번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뚜렷이 보여주는 고귀한 제보입니다.
1: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일권 강습회 개강식에서 하신 중요 연설에서 경애하는 조홍비서 동지께서는 우리가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개척해온 발전이라는 이 여정은 결코 그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의거해서가 아니라 철두철미 우리 당이 장구한 세월 중진해온 사상적 자원, 우리 인민의 구람없는 정신력과 용기에 의해 열려진 것이라고 하시면서 현식이 우리 당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 선전 역량을 백방으로 다지고 당 사업에서 기본 중의 기본인 사상사업을 보다 강화할 때에 대해서 중요하게 강조하셨습니다. 진정 탁월한 사상과 용도로 주체의 혁명적 당 건설의 최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고 있기에 우리 조국과 인민을 끝없는 행복과 번영에 이뤄가는 조선노동당의 권위와 위력 더욱 높이 떨쳐질 것입니다.
4: 우리 당의 사상과 용도를 충직하게 받드는 길에 뚜렷한 삶의 자욱을 남긴 요해가 신밀히 애능의 새로 안지되었습니다.

0: 주체비협이 승리적 존재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공헌한 전사들의 공적을 감높이 빛내어 주시는 경향정은 동지의 고귀한 흉령적 의리와 크나큰 사랑 속에 열사들이 영생의 언덕에 올랐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력용이며 김일성 훈장, 김정일 훈장 수훈자인 당시 전 조선인민 내무군 정치국 고문 리병삼 동지는 절세민들의 각별한 사랑과 믿음 속에 유능한 정치 일꾼으로 성장하여 사회안전기관 안에 방중앙의 유일적 용군 더욱 처우고 사회안전군 장병들을 혁명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전초병들로 준비시키는 데큰 기여를 했습니다. 한 생을 혁명의 군복을 입고 무한한 충실성과 깨끗한 양심으로 조국과 인민을 위한 복무의 자욱을 사겨온 김일성 훈장, 김정일 훈장 수훈자인 조선인민군 장령이었던 최경성 동지는 우리 당의 강군 건설 위협을 충직하게 받던 참된 군사 지휘관이었습니다. 주체조선의 승리의 역사와 전통, 영촌 사들의 투쟁 정신과 위훈을 길이 전해가는 데 이바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용이며 김일성 훈장 수훈자인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강사였던 전쟁로병 지용춘 동지와 인민군대를 정치 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무적필승의 혁명 강군으로 강화 발전시키는 데 헌신해온 김일성 훈장 수훈자인 전 조선인민군 장령 렴철성 동지도 영생의 언덕에 올랐습니다. 관록 있고 유능한 영화 예술인 지도 일꾼이었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력용이며 김일성 훈장 수훈자, 김일성상 수상자인 전 방중앙위원회 부부장 조경순 동지의 생애 좌우군 주체 영화 예술 발전사에 또렷이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열사들 가운데는 비상한 탐구 정신과 실천 활동으로 가치 있는 수많은 과학 연구 성과들을 내놓음으로써 자립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에 적극 기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력용이며 김일성 훈장 수훈자인 전 국가과학원 나노공학부는 원장, 교수, 박사 김응철 동지도 있습니다. 열사들의 유해를 안치하는 의식들이 신밀의 애국열사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의식들에서 발언자들은 혁명 전사들의 운명을 끝까지 보살펴 주시는 경외하는 김정은 동지의 품속에서 열사들의 삶과 공적은 영원히 빛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유가족들이 열사들이 지녔던 숭고한 정신 세계를 본받아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부흥을 이룩하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애국적 헌신성을 더욱 높이 발휘해 나갈 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열사들의 유해가 묘에 안치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열사들의 묘에 화환과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그들을 추모해서 묵상했습니다.
1: 새시대 지방발전 정책 실행의 제3년기 사업이 전국적 판도에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황주군 량곡관리소 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흥의 재부를 자기 힘, 자기 손으로 창조해갈 애국의 한마음 안고 떨쳐나선 황해북도 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 노력에 의해서 사이로와 기계실, 밀 가공장과 사무 및 후생 건물을 비롯한 수십 개 대상의 골조 공사, 내외부 미장이 결속되고 마감 시공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도회사는 황주군 량곡관리소를 본보기로 훌륭히 일도 세우기 위한 단계별 공사 목표를 명확히 세우고 역량과 수단을 집중하면서 조직 정치 사업을 주도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당 정책 관철에서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한 일꾼들은 대중의 혁명열 투쟁열을 배가해주는 화손식 정치 사업을 공세적으로 들이대며 시공의 질 보장을 위한 기술적 지도를 과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 제고를 위한 기술학습과 보여주기를 실속 있게 진행하는 한편, 기술자, 기능공들의 임무 분담과 노력 조직을 치밀하게 하고 세부 작업을 공법의 요구대로 해나가도록 장학과 총합평가 사업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건설자들은 지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또 하나의 재보를 마련해 간다는 긍지를 안고 시공의 전문화 수준을 부단히 제고해서 나달 보관과 가공공정 구축에 필요한 건물 골조 공사를 질적으로 완성했습니다. 이들은 능률적인 작업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시공 기준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외부 타일 붙이기와 인조석 바닥 미장, 창문 설치 등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공사가 마감 단계에서 진행되는 데 맞게 시공 단위들에서는 생산 설비들을 설치하기 위한 준비 사업과 건설장 주변 정리도 병행시키고 있습니다.

0: 전력공업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내밀 때에 대한 당정책을 받들고 전력공업성 전력정보연구소에서 가치 있는 성과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전력 생산과 관리의 과학화, 정보화 수준을 제고하는 데 절실한 연구 과제들을 중점 목표로 정하고 합리적인 방안들을 적극 탐구 적용하면서 알 수 있는 결실을 이뤄내기 위한 과학연구 사업을 보다 심화시켰습니다. 과학자 연구사들은 단천 1호, 5호, 6호 발전소의 특성에 맞는 수력발전소 통합전력관리체계를 기술적으로 더욱 완비하고 시운전을 성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단천발전소 1단계 준공을 보장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서로의 창조적 지혜와 정리를 합쳐가며 이들은 실시간 류량 측정 체계 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고 장진강, 부전강, 서두수 발전소에 새롭게 구축함으로써 발전소들의 종합 효율을 정전보다 끌어올릴 수 있는 과학기술적 담보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해양군림발전소에 수력발전소 통합조정체계를 수립해서 발전기들의 기술적 특성과 물량에 따르는 부하 분배를 과학적으로 하고 고효율 운전을 보장할 수 있게 했으며 가상물리생산체계 시험 도입을 성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수력발전소들의 진흥화 실현에서 진일보를 가져왔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지역의 수십 개 주상변압기들의 자료 집중기를 설치하고 공장 기업소들의 전력 소비 종용을 실시간 장악, 통제, 대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서 전력계통 지휘와 공급계획 작성, 교차 생산 조직의 과학화 실현을 위한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 새로운 어기는 계획 수행의 초태를 자랑찬 과학연구 성과로 빛내 일념안고 연구소의 일꾼들과 과학자 연구사들은 전력공급의 전망적 발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두뇌전 탐구전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의 리성금, 강현경 선수들이 제20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용의 우승을 쟁취했습니다. 23일 여자 류기 49kg급 경기에 출전한 리성금 선수는 끌어올리기에서 94kg, 세계 신기록, 아시아 신기록, 대회 신기록, 축혀올리기에서 121kg, 세계 신기록, 아시아 신기록, 대회 신기록, 종합 215kg, 세계 신기록, 아시아 신기록, 대회 신기록, 종합 215kg을 들어올리고 단연 1위를 했습니다. 강현경 선수는 여자 류기 53kg급 경기 끌어올리기에서 99kg, 대회 신기록, 축혀 올리기에서 124kg, 대회 신기록, 종합 223kg, 대회 신기록, 종합 223kg의 성적으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리진미, 리소향 선수들은 연식종구 여자 단식 경기에서 각각 2위와 3위를 했습니다.
0: 제20차 아시아 경기대회에 참가한 우리나라 남자 축구팀이 조별연맹전 2조 경기에서 2위를 하고 준준결승 단계에 진출했습니다.
1: 가을철 연려자들의 체육경기 2026이 21일부터 23일까지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됐습니다. 280여 명의 연려자들이 참가한 이번 체육경기에서는 탁구, 바드민턴 경기들이 나이별에 따라 여러 부류로 나뉘어 벌어졌습니다. 경기 참가자들은 우리 당의 연려자 보호 정책 속에 인생의 황혼기에도 희열과 낭만이 넘쳐 행복한 삶을 누려가는 자기들의 모습과 대중체육 활동을 활발히 보려는 나날에 연마해 온 다양한 체육기술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선수들에게 메달과 상장등이 수여되었습니다.
0: 그 다음 일본의 요로 지역에서 최근 태풍 25호의 영향으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태풍으로 지바현과 가나가와현에서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살림집들이 파손되고 교통이 마비됐으며 수백 편의 비행기 운행이 취소되고 강들이 범람했다고 합니다. 도쿄도 오시마정에서 48시간 비 내림량이 832mm에 달했으며 이는 평년 9월 비 내림량이 2.4배 이상으로서 관측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 나라의 NHK 방송은 지바현 이치하라시, 도쿄도 에도가와구 등 8개 지역에서의 24시간 비 내림량이 수백 밀리미터로서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박철준.

지역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과 오전에 우리나라는 북부의 여러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온성에서 새벽 한때 비가 내렸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였습니다. 그리고 서해안의 여러 지역과 신평을 비롯한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과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와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강원도, 함경남도의 바닷가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산발적으로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고기압과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동해안 중부 이남 지역과 북부의 여러 지역, 장풍을 비롯한 남부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예견되는 강수량은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2 내지 1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5mm 미만입니다.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부전을 비롯한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최근에 비가 매우 적게 내리고 대기 상대 습도가 평년보다 낮아지어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 맞게 산림 감독 부문에서는 사람들이 입산 규정과 질서를 바로 지키고 산에서 불놀이를 하지 않도록 감독 통제를 강화하며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들에서 일단 산불이 발생하면 즉시에 진화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바람은 오늘 북부 내륙 지역에서 북서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으며 내일은 전반적 지역에서 북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는 오늘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와 밤한때 흐리겠으며 내일은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씨로서 평년보다 4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8도씨,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씨,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8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성 사리온 남포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와 밤한때 흐리겠으며 신의주, 강계, 희산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 개송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으며 원산 함흥시는 대체로 흐려서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 라손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평성 27도씨, 신의주, 해주, 사리온 28도씨, 강계 25도씨, 원산 27도씨, 함흥 28도씨, 청진, 해산 23도씨, 남포 27도씨, 라손 22도씨, 개송 27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성, 해주, 사리온, 남포시는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점차 흐리겠으며 신의주시는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 희산시는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고 밤에 비가 내리겠으며 원산시는 새벽에 약간의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밤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시는 새벽에 개였다가 흐리고 오전부터 대체로 흐려서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라손시는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려서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송시는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점차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 기온과 낮 최고 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19도씨, 28도씨, 신의주 18도씨, 26도씨, 해주 19도씨, 27도씨, 사리온 18도씨, 28도씨, 강계 12도씨, 23도씨, 원산 18도씨, 22도씨, 함흥 17도씨, 24도씨, 청진 15도씨, 21도씨, 해산 9도씨, 22도씨, 남포 19도씨, 28도씨.

0: 라손 12도씨, 21도씨, 개솜 18도씨, 27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개요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 전반의 해상에서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7일 전반 해상에서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28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29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10 내지 15m로 세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2m로 일고 먼 바다에서는 0.5 내지 2m로 일다가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북서풍이 초당 10 내지 15m로 세게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30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10 내지 15m로 세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2m로 일고 먼 바다에서는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10 내지 15m로 세게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10월 2일 전반 해상에서 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2: 이 시간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지으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 사양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지으신 부르의 고전적 명작 사양가를 보내드렸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전체 인민이 국가의 리익, 공동의 리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국민적 의무에 성실하고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애국의 마음을 다 바치는 참된 사회주의 근로자로 살며 투쟁해 나갈 때 우리 조국은 언제나 끄떡없이 부강해질 것입니다.

0: 나서 그대의 머리에 신소리 내리자 멀리 저 멀리 아득히 걸어온 인생을 돌이켜보라. 그대는 무엇을 남겼는가 후대들 앞에, 그대는 무엇을 바쳤는가 어머니 조국에.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예, 당제 9차 대회가 가리킨 휘황한 진로 따라 전년적 국가봉의 새 시대를 안아오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가고 있는 오늘, 맡은 일 도마다에서 성스러운 애국의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하고 보니 정말이지 생각도 깊어집니다.
1: 날로 번영하고 더욱더 강대해지는 내 조국의 발전상을 안아보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려시 안겨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아들과 딸, 그리고 손자, 손녀들, 이렇게 대를 이어가며 조국 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 삶의 좌우를 새겨가고 있는 이 나라 국민들, 애국 가정들의 모습입니다.
2: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훌륭한 애국 가정의 주인공들과의 방송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조국을 떠받드는 조석이 되자.
3: 빚을 버리고 내가 어디에 가서 단 하루라도 편하게 살 것 같은가? 글쎄, 자네의 말대로 더 양면장으로 가면 편할 수도 있지. 그러나 일이 좀 힘이 들다고 빙산들을 남겨둔다면 훗날 사람들도 또 그런 식으로 다음 대에 넘겨줄 게 아닌가. 양심에 가책도 없지 말일세. 원기, 난 그게 가슴 아파 그러네. 사람이 한 생을 살고 나서 인생의 문을 닫게 되었을 때 나무 한 대라도 이 땅에 심어놓은 흔적이 있어야지. 자기만을 위해 먹고 입고 살았다면 그게 무슨 인간인가.
1: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있겠지만 이 말은 예수령화 숲은 설레인다에서 주인공이 하는 대사입니다.
2: 그 원형이 바로 전림화 시대의 첫 공운 산림공인 강윤경 동지입니다. 가열처절했던 조국 해방 전쟁의 후가로 재가로만 나뉘던 고향 산촌을 소중히 품어안고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 푸른 숲을 가꾼 강윤경 동지. 그가 한생을 바쳐 갖고 온 푸른 숲을 오늘은 그의 자손들이 대를 이어가며 황금산, 보물산으로 갖고 가고 있으니 그들이 바로 운산군 산림경영소 북진노동자구 산림감독원들인 아들 강용수 동지와 손자 강철 동무입니다.
1: 강용수 동지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산림감독원이 된 때부터 근 20년 동안 푸른 숲을 갖고 왔는데 강용수 동지의 머리에도 이제는 흰 소리가네요. 하지만 강용수 동지가 갖고 가는 건 날이 갈수록 더러워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4: 사람들은 저에게 이제 산림감독원이 되어서 일을 그만두고 혼자 나와 보면서 요생을 편히 보내라고 말하곤 합니다.

0: 길을 이어 푸른 숲을 갖고 온 그야말로 이 나라 국민으로서 응당하리를 한 저에게 공원산림공의 칭호를 안겨주고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의 감 높은 영예도 안겨주었으며 경의하는 총비서동지를 몸가까이 모시고 진행된 영광의 대장들에도 불러준 우리 당의 그 하늘같은 믿음에 내 천만분의 일도 보답하지 못했는데 제가 어찌 가만히 앉아 자식들이 공대를 받으며 편안히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 벽면이 모자라게 모셔져 있는 영광의 기념사진들과 명예칭호 증서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생각은 합니다. 바다는 사랑은 얼마이고 바친 땀방울은 또 얼마인가고 앞으로 우리 가정에 고독 안겨지는 당의 크나큰 사랑과 운동에 충성적으로 버리에 숨이 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더 많은 일을 찾아하겠습니다.
1: 예, 할아버지와 아버지 들을 이어 강철동구도 산림감독원이 되었는데
2: 장면은 두 개의 산림거울이 허승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첫 설립자였던 우리 할아버지가 받은 것이고 하나는 사회주의 애인 저의 아버지가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

살린 것들이 소송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첫 설립자였던 우리 아버지가 받은 것이고 하나는 사회주의 애인 저의 아버지가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

하나는 서철용사였던 우리 아버지가 받은 것이고 하나는 사회주의자인 저의 아버지가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 몸에도 덕을 보는

되었으며, 조선은 세련된

조선중앙 방송입니다. 조제이홉이 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야닌 김정운동 측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농사를 잘 지어 인민들의 식량 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야 우리식 사회주의를 지키고 사회주의 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있습니다. 전야마다의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시리. 사회주의 전야마다 황금이삭 솔립니다. 결코 그 어떤 우연이나 하늘의 덕택으로 이루어진 결실이 아닙니다. 중첩되는 도전과 장애 속에서도 농업생산 창성을 위한 가장 정확한 방향과 명백한 실천적 강도들을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걸음걸음 이끌어오신 경야닌 정비소동제의 현명한 용도를 떠나 오늘의 결실을 생각합니다.

문건이 글로남기는 총명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억척의 의지를 지니신 정연인 정비소동지께서만이 내놓으실 수 있는 혁명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콩농사, 감자농사 열풍을 다시 한번 고조시킬 때에 대한 문제와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며 저수확지 농사를 잘하고 축산과 과수, 남새와 공예작물 생산을 늘릴 때에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새시대 농촌총명 강령에 제시된 사상들은 현식이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데서 고귀한 지침으로 됩니다.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영농자지를 충분히 공급해서 농업생산에 유리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마련해 주도록 하신 크나큰 배려에도 재성 이상기후에 대처할 수 있는 과학기술

0: 관제를 입었던 이 논두레도 풍년의삭 솔리에는 바다가 펼쳐지게 되었다고 졸졸이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후한 일꾼이 농약 살포 준비가 다 되었다고 보고를 드리자 경례하는 청비선 오직께서는 그러면 농약 살포를 진행하라고 명령을 하달하시고 몸소 비행 지휘를 해주셨습니다. 정룡 안변표 상공에 새겨진 사연 깊은 비행운은 조국의 국왕분원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가시는 위대한 어버이를 모신 우리 조국에서만 태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감동 깊은 화폭입니다.
1: 어찌 안변군의 오계리와 올랑리에만 새겨진 화폭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0: 선수진의 알곡서출을 거둘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수단을 다해나간다고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1: 안속 간속지 제방 흉념 사적지 강사 리일진 동지의 이야기 우리 가슴 세차게 울려줍니다.

시덤불 헤치고 눈비를 맞으며 멀리 걸었어. 땅을 따라 천만리 걸어온 길, 그 길에 나룻배가 없으면 도끼로 뗏목을 모어 불타는 강물을 헤쳤고, 그 길에 군화가 다르면 나무껍질을 동여매고 눈 내리는 태백산도 넘어온 우리. 총포탄이 모자라면 바위떨에 보병삽을 갈아 결전에로 나아갔고, 돌집 작은 뇌창으로 폐허의 재가루가 날아들 때에도 우리 눈빛 흐린 적 없었다. 구람을 몰랐다. 정파놈들이 뭐라고 해도 한몸 수령님만을 따라 준엄한 언덕을 넘어온 길이여. 자기의 걸음으로 시련의 폭풍을 맞받아

나들은 역사의 주물이 되어 지역의 나락에 떨어졌음을 한번 주저앉으면 다시 일어서기 어려운 길 영일에 빼나가면 장원산악도 물러서는 우리의 행군길 심장이여 끌어라 열정이여 솟구쳐라 땅을 구르고 하늘을 떨치며 가는 그 길에 찬란한 미래에 널리 낀 지평선이 마중오리니 열백 번 쓰러져도 우리 가리라 맨발로 진포를 헤쳐온 정신 설피 신고 옷옷 입고 백두설령 넘어온 불굴의 그 정신으로 영원히 당을 따라 영원히 혁명의 한 길을 따라

그와 조선노동당 조항연회 비서들이 경기를 보았습니다. 축구 경기란 미사일 천국의 화성팀과 제2경제위원회의 봉화팀 사이에 진행되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란 공화국 무력 현대화와 전쟁 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 행정에 특기할 전무한 기적을 창조하고 우리 국방력의 독보적인 발전상과 절대적 우세를 뚜렷이 과시하고 있는 국방과학기술 집단과 군수노동계급의 공헌에 감사를 표하시면서

잘안 되는 것을 자연 기후 조건에 빙자하면 안 된다고. 농사는 사람이 짓고 과학이 짓는다는 참으로 뜻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청취자 동지의 이 가르치심에는 농사에서도 과학 기술을 튼튼히 틀어주면 그 어떤 불리한 자연 기후 조건에서도 다 수확을 안 나올 수 있다.

기타 능력을 높이는 데서 나서는 과학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원료 자재 보상을 제때에 따라 채우게 한 사업을 비롯해서 많은 사업들을 전격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 정상화를 위한 정비 보강 사업, 생산 장성을 위한 대담하고 혁신적인 안전

중앙위원회 조선석탄공업협회의 주최로 22일과 23일 평성석탄공업대학에서 진행됐습니다. 석탄 증산의 과학기술적 담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발표회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의 결정을 높이 받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 위협이 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의 구상과 결심을 철저한 행동 실천으로 받드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인민군 장병들의 불타는 충성심과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적 힘이 있는 한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새로운 전망 목표 수행의 빛나는 결실을 위하여 새로운 기준, 새로운 기록이 끊임없이 창조되는 오늘의 시대는 경의하는 정비수 동지의 거룩한 존함과 더불어 빛을 뿌리는 영광의 시대입니다.

불어의 원연을 보다 훌륭하고 보람있는 변혁의 원연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더욱 몰라보게 장성 발전될 우리 국가의 앞날을 위하여 우리 모두 힘차게 줄기차게 일해 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던 경의하는 송비서 동지의 열정이 넘치신 음성이 금시 들려오는 듯 싶습니다. 더욱 몰라보게 장성 발전될 우리 국가의 앞날을 위하여, 이는 조국과 인민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위대한 애국

건설의 목적과 그 중대한 우위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존영을 먼저 창조하고 전국에 일반화하는 것은 우리식의 전통적인 발전 방식, 발전 법칙이라고, 이를 농촌건설과 지방건설에 유기적으로 잘 구현해 나갈 때 우리 당의 새

전리와 한계를 초월하는 비상한 용기와 분투를 요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제9기 당중앙위원회가 내세운 변혁의 목표들은 단순히 실무적인 계획 숫자가 아니라 국가의 전의를 지키며 우리 제도의 월성을 입증하는 중대한 정치투쟁 과업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나라를 인민의 웃음이 넘쳐나는 사회주의 무릉도원으로 만들고 후대들이 대대손손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만족을 모르며 더 많은 일감을 찾고 더 값진 재부를 마련해가는 위대한 당의 용도 아래 이 땅 외에서는 세상의 부름없소라의 노래가 사회주의 찬가로 끝없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새로운 전망 목표 수행의 빛나는 결실을 위하여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2025년에 창작된 가요, 우리는 조선 사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요는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역사의 초행길을 구람없이 걸으며 자기의 존엄을 빛나게 수호해온 용의도로 피 견결한 개척정신과 애국의지로 사회주의 조선의 강대함을 억세게 뚫어뜨려갈 천만 군민의 억센 신념을 강렬한 서정과 꾸밈없는 시호들로 형상하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 천국과 제2경제위원회 사이의 축구 경기가 9월 22일에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경기를 관람하셨습니다. 국방과학연구사업과 생산활동을 통하여 당의 국방건설로선 관철에서 값진 성과들을 이룩하고 당과 정부로부터 높은 신뢰와 감사를 받아하는 더없는 자랑과 긍지 속에 김정은 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뜻깊은 체육문화 행사를 진행하게 된 참가자들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넘쳐 있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군수공업부문 지도 간부들을 만나시고 아낌없는 헌신과 분투로 우리 당의 자위국방정책을 실천적 성과로 충직하게 받들어가고 있는 미사일 천국의 과학연구 집단과 제2경제위원회와 전체 군수노동계급에게 따뜻한 축하와 격려를 보내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오늘 조직한 체육경기도 이들의 수고를 격려하고 감사를 표하는 자리로 되게 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 동지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이 경기를 보았습니다. 축구 경기는 미사일 천국의 화성팀과 제2경제위원회의 봉화팀 사이에 진행됐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화국 무력 현대화와 전쟁 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 행정에 특기할 전무한 기적을 창조하고 우리 국방력의 독보적인 발전상과 절대적 우세를 뚜렷이 과시하고 있는 국방과학기술집단과 군수노동계급의 공헌에 감사를 표하시면서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애국충의심과 헌신적 노력은 국가의 안전과 무궁한 발전 본용에 있어

모신 크나큰 영광 속에 자기 단위의 명예를 걸고 치열하게 승부를 겨룬 축구 경기는 미사일 천국의 화성팀이 제2경제위원회 봉화팀을 4대1로 이긴 가운데 끝났습니다. 시상식이

0: 위대한 사나이입니다.
1: 조선노동당의 절대적 존엄과 위력은 우리 당을 최장의 집권사를 자축하는 당이 아니라 영도력과 활동성이 부단히 제고된 혁명의 참모부로 강화발전시켜 오신 경리하는 총비서동지의 당권설업적과 하나로 있다 있습니다.

깨끗한 삶의 자욱을 알아새긴 열사들의 유예가 신밀이 애국열사릉에 새로 안치됐습니다. 주체위협의 승리적 존재를 위한 섬스런 투쟁에 공헌한 전사들의 공적을 감높이 빛내어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고귀한 혁명적 의리와 크나큰 사랑 속에 열사들이 영생의 언덕에 올랐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력영웅이며 김일성 훈장, 김정일 훈장 수훈자인 전 조선인민 내무군 정치국 당시 전 조선인민 내무군 정치국 고문 리병삼 동지는 절세위인들의 각별한 사랑과 믿음 속에 유능한 정치 일꾼으로 성장하여 사회안전기관 안에 당중앙의 유일적 영군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사회안전군 잔병들을 혁명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전처병들로 준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한 생을 혁명의 군복을 입고 무한한 충실성과 깨끗한 양심으로 조국과 인민을 위한 복무의 자욱을 사기온 김일성 훈장, 김정일 훈장 수훈자인 조선인민군 장령이었던 최경성 동지는 우리 당의 강군 건설 기업을 충직하게 받던 참된 군사지휘관이었습니다. 주체 조선의 승리의 역사와 전통, 영전사들의 투쟁 정신과 위훈을 길이 전해가는 데 이바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이며 김일성 훈장 수훈자인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 강사였던 전쟁로병 지용춘 동지와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모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는 데 헌신해

0: 시행시키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의 리성금, 강현경 선수들이 제20차 아시아 경기 대회에서 영예 우승을 쟁취했습니다. 23일 여자 력기 49kg급 경기에 출전한 리성금 선수는 끌어올리기에서 94kg, 세계 신기록, 아시아 신기록, 대회 신기록, 축혀올리기에서 121kg, 세계 신기록, 아시아 신기록, 대회 신기록, 종합 215kg, 세계 신기록, 아시아 신기록, 대회 신기록, 종합 215kg을 들어올리고 단연 1위를 했습니다. 강현경 선수는 여자 역기 53kg급 경기 끌어올리기에서 99kg 대회 신기록, 축혀올리기에서 124kg 대회 신기록, 종합 223kg 대회 신기록, 종합 223kg의 성적으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리진미, 리소양 선수들은 연식 정구 여자 단식 경기에서 각각 2위와 3위를 했습니다.
0: 제20차 아시아 경기대회에 참가한 우리나라 남자 축구팀이 조별연맹전 2조 경기에서 2위를 하고 준준 결승 단계에 진출했습니다.
1: 위대한 단주원이 펼쳐가는 휘황한 내일을 향한 보람찬 투쟁에 떨쳐나선 우리 여성들의 충성과 애국의 열정이 당직후 차디의 결정관철을 위한 진군길에 활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저국의 부강 번영을 위해 헌신하려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의 한마음을 안고 개성시안의 수십 명 여성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전구들로 영약 진출했습니다. 누리는 삶보다 바치는 삶이 더 값 있다는 고귀한 인생관을 지니고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82여 개 과학교육기관의 일꾼들, 교원, 연구사들이 토론회들에 참가했습니다. 제15차 전국교원대회에서 하신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의 강령적인 연설을 크나큰 격정 속에 받아안고 온 나라 교육자들의 애국적 요리가 더욱 비등되는 속에 열린 토론회들에서는 우리 당의 교육사상리론의 독창성과 정당성, 생활력을 깊이 있게 해설 논증하는 논문들과 나라의 과학교육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올려세우는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이 발표됐습니다.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기와 과학교육의 역할이라는 주제 밑에 진행된 과학토론회에는 2000여 건의 논문

다음, 알제리 군대가 21일 남부 지역에서 두 대의 자동차 안에 숨겨져 있던 수십 킬로그램의 코카인을 압수하고 두 명의 밀매업자를 체포했습니다. 올해 상반년에 이 나라에서는 730kg 이상의 코카인이 적발 몰수되고

새벽에 주로 깨었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렸소. 오후 한때 비가 내리고 밤에 비가 내리겠으며, 원산시는 아침까지 약간의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으며, 총진시는 새벽에 개요다가 흐리고 오전부터 대체로 흐려서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라손시는 새벽에 주로 개요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려서 밤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개성시는 새벽에 주로 개요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 기온과 낮 최고 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갔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이겠으며 신의주시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와 사리원, 남포시에서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으며 강계시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한때 흐리겠으며 함흥시에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청진시에서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해산시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나선시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27일에는 평양, 평성, 남포시에서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밤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신의주시에서는 새벽과 오전에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와 개성시에서 대체로 흐리겠으며 사리원시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와 청진, 해산, 나선시에서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으며 원산시에서는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려서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에서는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28일에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원산, 함흥, 청진, 남포, 나선, 개성시에서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으며 강계와 해산시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29일에는 평양, 평성, 해주, 사리원, 남포, 개성시에서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려서 밤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신의주, 강계, 해산시에서는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과 함흥, 청진, 나선시에서는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30일에 평양, 평성, 신의주, 강계, 원산, 함흥, 청진, 해산, 남포, 나선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며 해주와 사리원, 개성시에서는 새벽 한때 비가 내린 후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10월 1일에는 평양과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원산, 함흥, 청진, 해산, 남포, 나선, 개성시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이 기간에 기온이 제일 높아질 9월 26일 낮 최고

들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2m로 일고 먼 바다에서는 2 내지 3m로 높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10 내지 15m로 세게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다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미사일 정국과 제2경제위원회 사이의 축구 경기를 관람하시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미사일 정국과 제2경제위원회 사이의 축구 경기가 9월 22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정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경기를 관람하시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사업과 생산활동을 통하여 당의 국방건설로선 관철에서 값진 성과들을 이룩하고 당과 정부로부터 높은 신뢰와 감사를 받아 하는 더없는 자랑과 경제 속에 김정은 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뜻깊은

체육문화 행사를 진행하게 된 참가자들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넘쳐 있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군수공업부문 지도 간부들을 만나시고 아낌없는 헌신과 분투로 우리 당의 자위 국방정책을 실천적 성과로 중직하게 받들어가고 있는 미사일 천국의 과학연구 집단과 제2경제위원회와 전체 군수노동계급에게 따뜻한 축하와 격려를 보내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오늘 조직한 체육경기도 이들의 수고를 격려하고 감사를 표하는 자리로 되게 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 동지와 조선노동당 중앙연수회 비서들이 경기를 보았습니다. 축구경기는 미사일 천국의 화성팀과 제2경제위원회의 봉화팀 사이에 진행되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화국 무력 현대화와 전쟁 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 행정에 특기할 전무한 기적을 창조하고 우리 국방력의 독보적인 발전상과 절대적 우세를 뚜렷이 과시하고 있는 국방과학기술 집단과 군수노동계급의 공헌에 감사를 표하시면서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애국 중의심과 헌신적 노력은 국가의 안전과

우리 국방력의 독보적인 발전상과 절대적 우세를 뚜렷이 과시하고 있는 국방과학기술 집단과 군수노동계급의 공헌에 감사를 표하시면서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애국 충의심과 헌신적 노력은 국가의 안전과

정책의 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고 장진강, 부전강, 소두수발전소의 새롭게 구축함으로써 발전소들의 종합효율을 종전보다 끌어올릴 수 있는 과학기술적 담보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해양군민발전소의 수력발전소 통합조정체계를 수립해서 발전기술의 기술적 특성과 물량에 따르는 부하분배를 과학적으로 하고 고효율 운전을 보장할 수 있게 했으며 가상물리생산체계 시험 도입을 성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수력발전소들의 진흥화 실현에서 진일보를 가져왔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지역의 수십 개 주상변압기들의 자료집중기를 설치하고 공장 기업소들의 전력 소비 정력을 실시간 장악, 통제, 대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서 전력계통 지휘와 공급계획 작성, 교차생산 조직의 과학화 실현을 위한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 새로운 오기는 계획 수행의 초태를 자랑찬 과학연구 성과로 빛낼 일념안고 연구소의 일꾼들과 과학자, 연구사들은 전력공업의 전망적 발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두뇌전 탐구전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조직력과 단결력이 강하고 정예화된 청년대우로 꾸리기 위한 사업이 보다 심화되고 있습니다. 화평빔산사업소 평양철도구간의 청년동맹원들은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교환 운동의 불길 높이 선진과학기술과 전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사업을 생활화하고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면서 애국의 열정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인민생활 향상에 실제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해 김정숙 평양방직공장, 평양신발공장의 청년농맹 초급조직들에서는 새롭고 참신한 교양방법들을 탐구 적용하면서 사회주의 경쟁을 힘있게 전개해서 청년들의 투쟁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천리마 시대 청년들이 발휘한 당에 대한 충실성과 용감성, 영적인 미혼과 미담들을 통한 교양사업을 참신하게 벌려 초급단체 조직을 강화한 사리원시 미국농장, 고풍건 평당농장 등의 청년농맹 초급단체들도 본보기 단위로 자랑 떨치고 있습니다. 당의 수산정책을 철저히 관찰해갈 의지를 안고 풍어 바다양어사업소의 청년들은 청년돌격대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한편 밥조개 양식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서 한몫 단단히 함으로써 단위의 기술혁명 수행과 생산장성에 기여했습니다. 주체혁명의 줄기찬 앙양기, 거창한 변혁기를

0: 이 시간에는 2019년에 창작된 방송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할머니, 나 어젯밤 꿈꿨다. 비행사 돼서 씽 하늘을 나는 꿈.
2: 비행사? 우리 경남이가 영구나, 어?
1: 할머니도 꿈을 꾸나?
2: 나 말이냐? 그럼 꾸고 말고.

0: 좋은 세상에서 늙지 않고 젊어지는 꿈을 꾸지.
1: 오, 젊어지는 꿈? 아, 젊어진다는 건 할머니도 나처럼 유치원생이 된다는 거나?
0: 뭐? 그 녀석들.
2: 이 이야기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 밑에 요령치과 병원이 새로 일어섰을 때인 2014년에 있었던 사실에 기초하였다.
3: 방송극 행복의 꿈.

0: 嫌ですよ。
1: 아니이거음식들이없는게없구만하나만쳐볼까
0: 아야다치지마세요
1: 아니왜
0: 오늘어머니가동네로애들과함께모란봉에들러리를간다지않나요그래서성의를좀보이느라했는데
1: 아그래서어머니가거울앞에서떠날줄모르겠구만
0: 네
1: 선보러가는처녀처럼말이요
0: 어머나당신도참
1: 네저건뭐예요
0: 뭘말이에요
1: 아저병에담은거
0: 예이거말이에요
1: 아그래
0: 우리어머니야사과를무척좋아하시지않나요헌데요즘이빨이아픈지어제도며쪽아플지못하시더군요아그래서사과즙을만들었어요
1: 그렇소 괜찮아
0: 네
1: 정말생각이깊단말이야 네그래서배안에병신들이라는말을들을지언정당신칭찬만은빼놓지않거든
0: 어머나당신도참 어이래서어서잠이자어서아니경남아너왜그러니어머니
2: 엄마나이빨또아파
0: 또아파애미야애빨이왜이지경이됐니어내그만큼말하지않았냐이빨가리를할때는관심을좀돌리라고이걸좀봐라이래서입을좀썩벌려라
1: 아어디제가좀보자보자보자아이고이거허물대기본래먹은이빨까지자
0: 에이그만하길다행이지요야너오늘아침엄마가감췄던사탕을또꺼내먹었지
2: 아니야안먹었어
0: 거짓말하겠어
2: 아유아유이빨이야
0: 아이고됐다됐다제잘못은생각지않고노상해보고만해본다니까에휴안되겠다오늘쯤으로당장병원에가야겠다
2: 싫어싫어병원에안갈래할머니랑모란봉이올라갈래
0: 아이고모란봉이고뭐고당장치료부터받아야겠다애비야
1: 예
0: 거두자니이번에새로일떠선유경치과병원이그렇게멋있다더구나
1: 유경치과병원이요
0: 어알겠어요어머니제가오늘직장에서시간을좀받아보겠어요
1: 아그렇게하김남아오늘엄마랑꼭병원에가거라응
2: 싫어나만쏙빼놓고할머니만모란봉에가서놀려고응나도놀러갈래
0: 아니예예경남아
3: 아니
0: 아니아니저녀석이저희가
3: 아당장오지못할까에이구저게언제면철이들런지에이구
1: 아이나이고어머니이걸좀보십시오이사람이어머니의이빨이나쁘다고이렇게사과즙을냈구만요
0: 여보
3: 그래아유애미야고맙다나때문에내가정말수고가많구나
1: 아수고야무슨 어머니나이가들면이빨부터못쓰게되는건데어쩌겠습니까
3: 그래흐르는세월을돌려세울수야없지나무도막아오려면잎부터떨어지지않냐하긴나도이좋은세상에서젊어지고싶다만 그야한가꿈일따름이지
2: 할머니할머니
0: 아이고아니아이녀석이제발로들어왔구나
2: 、네、 할머니나병원에갈래유경치과병원에
0: 아이녀석아어찌된거냐
3: 그게정말이냐
2: 어이사범양이가그러는데유경치과병원에놀이터가있대요
3: 놀이터
0: 오라요유경치과병원에도옥류아동병원처럼아이들놀이터가있다고했어요
3: 그래옳다애미야내가우리경남을데리고병원에가나
1: 아니, 아니어머니
0: 모란봉엔안가고요
3: 거긴후에가지경남아할머니랑같이우리치과병원에가자요
2: 응할머니빨리가자아빨리
3: 아이고야야아무알떨어지겠다 내갔다엄마
1: 예예예그럼어머니잘갔다오세요
0: 어경남아할머니말씀잘들어라
2: 예할머니빨리가자
1: 저녀석그아이들놀이터가병원에있으니조그만해
0: 그러게말이에요 병원에가자면눈물보다아이들을달리얼마나힘들었나요
1: 그러게말이요

0: 정말 멋있네.
1: 아이고, 아구 병원이 말로 듣던 것보다 더 멋있구나. 겨나마 여긴 병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궁전이로구나. 궁전, 어?
0: 아니, 저기 도리터, 진짜 도리터가 있어요.
1: 어? 아이고, 정말 있었구나. 뭔 시간도 돼.
0: 현미, 나 가서 놀래.
1: 아니, 아이고, 야, 경남아. 아, 저,
2: 저기, 저기.
3: 할머니,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1: 어? 아이고, 다 나온 처녀구만.
3: 이빨 치료를 받으시려면 저기 가서 먼저 접수부터 하셔야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1: 아, 아니네. 실은 내가 아니라 저기 우리 어머니 온 길.
3: 예, 혼자 때문에요.
1: 어, 이쁘라고 가서요. 아, 이빠는 병원에 저렇게 애들이 놀이자니 정말 꾸는 것만.
3: 할머니. 어. 우리 영원 군설장을 여러 차례 찾아주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앞으로 병원에 치료받으러 온 아이들도 있고 또 치부모를 따라와 기다리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장을 꾸려준 아이들도 부모들도 좋아할 것이면서 이렇게 놀이장을 꾸리셨습니다.
1: 세상에 원수님께서 어쩌면.
4: 너무.
3: 아니. 선생님, 과장 선생님.
4: 아, 들어오신 할머니요?
3: 저 선자 때문에 오셨다는데 제 보기엔 할머니 이빨 상태가.
4: 어, 들었어? 할머니, 안녕하십니까?
1: 예.
4: 제 이병헌 보철과 과장입니다.
1: 아이고, 그래요? 이거 과장 선생님이 정말 안을 쓰겠어.
4: 할머니, 제가 할머니의 이빨을 좀 봐드려도 괜찮겠지요?
1: 아니, 내 이빨을요?
4: 예.
1: 아이고, 그러지 마시오. 나가지야, 뭘. 저기, 우리 녀석이.
4: 할머니, 손자는 소아과에서 다른 선생으로 가겠으니 어서 조폐 치료실로 가. 어서요.
1: 아이고, 과장님, 그 마음은 정말 앞서만. 아, 내 나이 여든에 가까운 게 이빨이 좀 나쁜 듯 어찌겠어. 애들이나 젊은이들이라면 몰라도 내 걱정 마.
4: 그러지 꼭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건 바로 우리 원수님의 뜻이랍니다.
1: 예? 우리 원수시라고요?
4: 예. 경애하는 원수님, 저희들에게 이한 멸사봉이고 병원에 찾아오는 분들에게 치료를 정성 다해 해줘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노인들도 든든한 이빨을 가지고 젊음은 되찾게 해야 한다고 한다.
1: 어쩌면 경이하는 몸이.
4: 자, 할머니, 어서 가십시다.

0: 이젠 됐습니다. 아. 할머니, 어떻습니까? 예, 꼭 맞습니까?
1: 예, 맞습니다. 꼭 맞아요.
0: 그래요?
1: 아니요.
2: 야, 우리 할머니한테 새 이빨이 나왔네.
1: 원 녀석들. 아이고, 고맙습니다, 선생님.
0: 아이고. 할머니, 이제 완성트리가 다 만들어지면 연락을 그때 주십시오.
2: 할머니, 나도 이제 이빨 하나 봐. 이거 보러.
1: 아이고, 이제 됐구나. 어, 겨나마.
2: 선생님, 난 이제부터 사탕 먹었다고 엄마한테 욕 먹지 않죠?
0: 그럼. 하지만 이빨은 꼭꼭 깨끗이 닦아야 한다.
2: 예, 이야, 좋구나. 할머니, 다음번에도...
1: 오냐.

0: 사람도 멋지게 살아. 영감, 여기 좀 앉아봐.
1: 아, 그래, 그래. 아, 좋다.
0: 예.
1: 오늘 여기 모란봉에서 러친이 춤추는 거 보니 내 다시 총각 시절로 되돌아가는 신동이라니까.
0: 영감도 참. 아유. 아이고, 한창 나이 땐 치맛바람 일컫는다고 터집이더니 오늘이야 칭찬 한마디 들어보는구려. 꼭 속이 없는 소린 아니겠죠?
1: 아니, 그럴리가. 오늘 춤판에서 보니 우리 로친이 제일 호나더라니까. 가만, 그리고 경남이 할머니가 어찌 안 보인다?
0: 아, 아까 경남을 데리고 저쪽 길로 내려가는 걸 봤는데. 참, 용감. 그 형님의 이빨을 봤어? 며칠 전에 유경치과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오더니 아, 이젠 젊은 사람들처럼 음식도 잘하고 사과까지 쏘걱쏘걱 씹어 잡수던데. 그 아들과 며느리가 참 좋아한대요.
1: 그래? 좋구만. 아, 그 피울술에 경남이 할머니가 오늘따라 젊어 보인다 했더니 그 이빨 치료 독이었구만.
0: 예.
1: 로친, 아, 우리도 내일 당장 류경치과병원으로 가기야. 오복 중에 하나가 이빨인데, 아, 이처럼 좋은 세월에 빨리 가서 젊은 물 되찾자고요.
0: 예, 그럽시다. 저기 형님이 어느만요? 형님, 여기 오다. 여기요. 할아버지.
1: 아니야. 아, 경남이 할머니. 아, 품을 안 추고 어딜 갔댔수?
2: 할아버지, 나 우리 할머니랑 저기서 나무 심었다.
1: 어? 나무를?
0: 아니, 형님, 그건 무슨 소리요?
3: 아, 네, 아까 올라오면서 보니 저 밑에서 애설포기 몇 그루가 뿌리들이 드러났더라니. 그걸 좀 바로 세우느라고요.
0: 아니, 아니, 그럼 그것 때문에요? 형님도 수고했어다.
1: 여보, 그렇지. 우린 꼭 같이 오면서도 못 봤구나.
0: 예.
1: 자, 경남이 할머니. 아, 이젠 춤판으로 뛰어둡시다요. 아, 이렇게 모란봉이 올라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니 아, 난 10년은 더 젊어지는 것 같수다.
0: 아이고, 그럼요. 형님, 우리 내일도 또 오자고요.
4: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내일부터 모란봉이 안 오겠대요.
1: 어? 그건 왜?
0: 아니, 형님, 혹시 몸이 불편해서 그런 게 아니오?
3: 아, 아닐세. 싫었네. 오늘 여기 모란봉에서 마음껏 웃고 즐기는 노인들을 다시 보니 며칠 전 유경치과병원에 갔던 일이 생각나서 그래.

0: 아저씨 몸이 불편해서 그런 게 아니오?
1: 아, 아닐세. 지겹네. 오늘 여기 머란봉에서 마음껏 웃고 즐기는 노인들을 다시 보니 며칠 전 유경치과 병원에 갔던 일이 생각나서 그러지 보니 며칠 전 유경치과 병원에 갔던 일이 생각나서 그러네.
0: 유경치과 병원이요?
1: 이보라고 동생, 제가 낳은 친자식도 부모가 늙어 이빨이 나빠지는 것을 나이 탓으로 생각하며 어쩔 수 없이 여기는 법이지. 그런데 우리 원수님께서는 이젠 한 생을 다 산 나 같은 늙은이들의 이빨 문제까지 그토록 마음 쓰신다니, 정말이지 그 사랑을 내 생각만 해도.
0: 형님,
1: 이젠 거목이 다 된 우리들이 뭐라고 혁명의 선배로 내세워주시고 전국 러병대회도 이 세상 제일 크게 열도록 해주신 우리 원수님이시 선배로 내세워주시고 전국 러병대회도 이 세상 제일 크게 열도록 해주신 우리 원수님이시지. 예. 그러시고도 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편이 있을세라 온갖 사회적 혜택을 다 안겨주시고 그 하늘같은 운정에 무엇으로든 보답할 수 없는 게 안타깝기만 하구려. 정말이지 난 이 흐르는 세월이 막 아깝기만 하네.
0: 형님, 내 그 마음을 미처 몰랐소다.

0: 여보, 어떻게 됐어요?
1: 여보, 못 찾았어.
0: 네? 야, 저도 찾지 못했는데 경남이가 놀던 놀이터에랑 공원에도 없어요. 야, 정말.
1: 참, 아니 그럼 도대체 어머니가 어디 가시다는 거요?
0: 예.
1: 어머니가 요즘 잠도 제대로 못 들고 무슨 생각만 깊이 하시더니. 여보.
0: 네.
1: 그 당신 혹시 어머니를 넓힌 일이라도 있는 게 아니요?
0: 네? 제가요? 아니, 당신이 어쩌면 언젠 자기가 배안이 병신이요 뭐요 하며 날 잔뜩 쳐주더니 오늘은...
1: 아, 됐어. 자, 빨리 다시 찾아보기요.
0: 네.
2: 얘들아!
0: 아니, 어머니예요!
1: 저기,
0: 어머니예요!
1: 아니, 어머니!
0: 어머니! 아니, 어머니, 하루 종일 오래 가셨댔어요.
1: 이야, 얼마나 찾았는지 압니까?
0: 네.
1: 아이, 그렇게 말도 없이 참...
3: 아니, 그럼 너희들이 나 때문에?
1: 예.
3: 아유, 어머니, 안 됐다.
0: 야, 어머니, 유경치과 병원에서 과장 선생님까지 집에 찾아오셨어요.
1: 예.
3: 뭐? 과장 선생님이?
0: 네. 오늘이 어머니가 치료받는 날인데 병원에 오시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3: 아, 실은 네. 미래과학자거리 건설장에 나가.

0: 생각해봐. 오늘도 우리 원선, 우리 인민들을 잘 살게 해주시려고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과 흙먼지 날리는 건설장들까지 쉼없이 찾고 계시지 않냐. 그런데 힘들군 것은 원수님의 그 헌신이라고와 맞바꾼 오늘의 행복을 너무도 쉽게만 받아놨구나. 이 늙은 게 뭐라고 병원에서까지 찾아오더니.
1: 어머니?
2: 어머니?
0: 얘들아, 내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하지만 마음만은 늙지 않고 남은 생이나마 이 세상 꿈만 같은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시는 고마우신 우리 원수님께, 꿈결에도 뵙고 싶은 우리 원수님께 조금이라도 기쁨이 되는 일을 하고 싶구나. 이건 이 어머니의 간절한 심정이다. 어머니.
1: 어머니.
3: 할머니.
0: 아니, 아이고, 아니 과장 선생님이.
1: 할머니, 제가 다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저와 함께 어서 병원으로 가셔야겠습니다.
0: 아니, 과장 선생님.
1: 할머니, 할머니가 이러시면 우리 원수님께서 마음 쓰시게 된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0: 예? 우리 원수님께서 마음 쓰시다니요?
1: 할머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인민들의 건강증진은 하루 이틀에 끝내는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라고, 인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선 덜끈만한 양보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나라 일로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매일 우리 병원의 치료 정령을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계십니다.
4: 우리 원수님께서.
1: 예. 자, 할머니 병원에서 기다립니다. 어서 가십시다.
0: 어머니, 경애하는 원수님.

0: 할머니 어떻습니까? 완성트리가 꼭 맞습니까? 하고 새 이빨을 띄우니 더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1: 주고 할머니 운다. 선생님, 우리 할머니가 울어요. 할머니 아프나?
2: 아니다. 아니야. 경남아, 우리 원수님의 사랑 속에 이 할머니가 이렇게 젊어졌구나. 젊어졌어.
1: 할머니.
2: 아니야.
3: 할머니!
2: 과장 선생님, 이게 무슨 소리일까? 예?
4: 과장 선생님, 경리하는 원수님께서, 원수님께서 우리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2: 아,
5: 뭐라고?
4: 어떻게
2: 세상에, 우리 원수님께서 오시다. 이게 꿈이요, 생이시요. 예, 과장 선생님.

0: 어머니.
1: 어머니, 왜 말씀이 없으시나요? 네, 어머니.
0: 어머니.
2: 얘들아, 우리 원수님께서. 원수님께서.
0: 너무도 뜻밖의 치료실에까지 들어오시오. 미순 할머니의 치료 과정을 하나하나 세심히 살펴보시던 우리 원수님께서는 저에게 나이 많은 분인데 치료를 더 잘해드려야 한다고 따뜻이 이르시고 치료가 다 끝났을 때 만족하실 요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원수님께서요.
1: 어머니.
3: 할머니.
2: 경남아. 얘들. 인정 자유 넘치신 그 말씀 인정.

0: 큰 게 일어나 경외하는 원수님, 원수님께서 세워주신 궁궐 같은 이 유경층에 와서 치료를 받다가 이렇게 꿈만 같이 원수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고마움의 근절에 산가 어렵구나.
1: 어머니.
0: 어머니. 그런데 우리 원수님께서는 이 늙은 것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며 더 젊어져서 장수하길 바란다. 그래서 앞으로도 행복의 좋은 꿈을 꾸고 또 꾸라고 뜨겁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니? 행복의 꿈이에요.
1: 어머니,
0: 축하합니다. 어머니,
2: 할머니.
1: 경남아, 우리 원수님의 품속에서 오늘 너의 할머니가 꿈 많은 할머니가 됐구나. 어? 꿈 많은 할머니가 말이지. 경외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인민의 꿈과 지상을 꽃피우는 길에서 한 줌의 모래알로 흩어진다 해도 더욱 바랄 곳이 없다. 우리 인민 모두가 누구나 병을 모르고 건강한 몸으로 행복만을 누리게 하자는 것이 자신께서 간직한 제일 큰 꿈. 다시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0: 경외하는 원수님. 고맙습니다. 정말 진정 경외하는 김종훈 원수님은 우리 모두의 자애로운 어버이십니다.
3: 이 원수님의 제일 큰 꿈, 정녕 따사로운 경외하는 김정은 동지의 은혜로운 품이 있기에 그 사랑 속에 흐르고 흐르는 노동당 세월과 함께 온 나라 인민은 끝없는 복락만을 누려가는 것이니 사람들이여 언제나 꿈을 꾸시라. 그 모든 꿈은 우리 원수님의 품속에서 아름다운 현실로 꽃 피어나리라.

최혁, 미순의 며느리 은희의 심현숙, 미순의 손자 김남의, 서성구역 연못처급중학교 김유옥, 려경치과병원 보철과 과장 충혁의 한장석, 로인 내외의 성명만 강인숙, 간호원의 김초향, 소라의 박천일. 이상 중앙방송위원회 방송국 창작단 배우들과 과외 학생 화술 서조 배우 초기반 서조원이었습니다. 한원경작 강혜영 연출 강익 편집 방송극 행복의 꿈을 보내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혁명가극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위대한 임종일 동지의 혁명한 용도에 의해서 1976년 피바다식 혁명가극의 본보기로 새롭게 창조된 인민상기관 작품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에서 나오는 음악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은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간과하고 오목한 시련을 뚫고 당과 조국이 맡겨준 어려운 임무를 끝까지 수행,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했던 나우린 인민군 요전사에 대한 감도 숭고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3장 4경에서 나오는 불후의 고전적 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과 제5장 2경에서 나오는 노래 승리의 새봄을 선호하가네 오대가나 잊지 말자 우리의 우정을 들으시겠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에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5시 9분에 음악을 들으시고 5시 24분에 시를 들으시겠습니다. 사람이 사진 못 잊을 화폭이요. 6시에 보도와 날씨, 7시에도 역시 보도와 날씨, 7시 7분에는 새로 포함된 야영 일정에도 제목의 방송, 8시에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미사일 전국과 제2경제위원회 사이의 축구 경기를 관람하신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9시에 오늘의 중앙신문관, 10시에 보도가 있고 11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미사일 전국과 제2경제위원회 사이의 축구 경기를 관람하신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12시에 보도와 날씨, 13시에 위민 헌신의 여정 위에 꽃 피어나는 인민의 꿈과 리상, 이런 제목의 방송. 14시에 음악을 들으시고 14시 48분에는 어떤 삶이 아름다운가, 이런 제목의 방송. 15시에 보도, 16시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미사일 전국과 제2경제위원회 사이의 축구 경기를 관람하신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16시 4분에 녹음 구성 보건혁명의 새 시대, 17시에 보도가 있고 18시에는 혁명 전구에 새기신 군마 행군 좌우, 이런 제목의 방송. 19시에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미사일 천국과 제2경제위원회 사이의 축구 경기를 관람하신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19시 51분에 시를 들으시겠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펼쳐지는가, 20시에 보도, 20시 18분에는 일본 수두를 키우는 스승을 소개합니다. 21시에 종합보도와 날씨, 22시에 보도가 있고 22시 31분에는 방송극을 보내드립니다. 사람의 생명수, 23시에 음악을 들으시고 23시 40분에는 혁명가극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어서 방송 마감 시간까지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9월 25일 금요일에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방송은 단파 3250, 3320, 6100, 1168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5시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25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보름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조선중앙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은 매일 5시부터 다음날 3시까지 단파 3250, 3320, 6100, 1168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5시 9분에 음악을 들으시고 5시 24분에 시를 들으시겠습니다. 사람이 사진 못 잊을 화폭이요. 6시에 보도와 날씨, 7시에도 역시 보도와 날씨, 7시 17분에는 새로 포함된 야영 일정에도 이런 제목이에요. 8시에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미사일 총국과 제2경제위원회 사이에 축구 결람하신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9시에 오늘 문 개관, 10시에 보도가 있고, 10시에는 경애하는 김정은께서 미사일 과 경제위원회 사이의 축구 경기를 관람하신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예, 보도와 날씨. 13시에 위민 헌정우의 꽃 변하는 인민의 꿈과 리상. 이런 제목의 방송. 14시에 우시고 14시 48분 어떤 삶이 아름답다. 예, 방송. 15시에 보도. 16시에 경희한동은 동지께서 미사일 총 국과 경제위원회 사이의 축구 경기를 관람하신 소식을 본다. 16시 4분에

명의 세. 2월 7시에 도가 있고 2월 8시에는 혁명 전구에 새기신 군마 행군 좌우 이런 제목의 방송. 19시에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미사일 천국과 제2경제위원회 사이에 축구 경기를 관람하신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19시 51분에 시를 들으시겠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펼쳐지는가? 20시에 보도. 20시 18분에는 일본 수두를 키우는 스승을 소개합니다. 21시에 종합보도와 날씨. 22시에 보도가 있고 22시 31분에는 방송극을 보내드립니다. 사랑의 생명수. 23시에 음악을 들으시고 23시 40분에는 혁명가극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어서 방송 마감 시간까지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사진 못 잊을 화폭이요.
1: 들에는 누이삭들이 정이고 산에는 온갖 열매 주렁지는 가을. 수령님은 이름 옴장 마을 산의 과순 찾으시었네. 에서 걸어 경사급한 비탈길 풀림마다 맺힌 이슬에 옷자락 젖어들건만 환히 웃으시며 오르시는 수령님. 하늘이 보이지 않게 열매 주렁진 사과나무 앞에 걸음 멈추시었네. 이 나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정말 멋있겠소. 기쁨 넘친 수령님 그 음성에 일꾼들은 너무 좋아 어쩔 줄 모르고 서둘러 보관한 사진기를 꺼내드는데, 오인 일인가 사과 따는 과원의 처녀들을 어서 오라 선조 부르시는 수령님, 일꾼들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아니라 사과 풍년을 안아온 조인들을 찍어주고 싶어 그러. 순간 과원의 나무들도 감격에 설레이는가 탐스런 열매들은 눈부신 햇빛에 보석같이 반짝이고 한달음에 달려온 처녀들 눈가엔 이슬같이 맑은 것이 자꾸만 맺히고, 부관의 손에 진기를 받아드신 수령님, 앞에서도 찍어보시고 옆에서도 찍어보시며 어서들 웃으라고, 웃어야 사진이 잘 된다고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시어라. 이름 없는 과원의 처녀들아, 수령님을 꿰옵는 것만도 크나큰 행복인데 꿈이냐 생시냐, 몸소 찍어주시는 사진 속에 너희들이 지금 울고 웃는 이 순간은 온 나라를 과수의 나라로 펼치고 싶으시어 기울이신 정과 사랑 감산의 열매로 주렁졌건만, 자신의 로고는 다 잊으시고 평범한 산촌의 농장 처녀들을 행정우에 세워주시는 수령님. 이름 없는 산촌의 작은 과수원을 보시고도 그리도 기뻐하시던 분, 눈뿌리 아득한 철룡 아래 사과바다 꽃수건 날리며 사과 따는 처녀들을 보시면 그날처럼 사진기를 손에 드시고 많이 웃으시며 오신 같은 사무치는 그리움이요. 아, 그날의 우리 수령님, 자신의 사진은 남기지 않으셨건만 과원의 처녀들을 불러 몸소 샤타를 놓은 오보이의 그 모습은 불멸의 화폭으로 인민의 가슴 속에 새겨졌어.

이명철씀 사랑인 못 잊을 화폭이여 시를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낭송의 공은방송은 조명철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2010년에 창작된 가요 잊지 우리 수령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보도입니다. 경연은 김정은 동지께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동지가 답전을 보내왔습니다. 평양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 존경하는 총비서 동지. 얼마 전 중국 티베트 사치구 길중현에서 산후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당신이 위문전문을 보내온 것은 중국당과 정부 인민에 대한 조선당과 정부 인민의 진실한 우정의 발현으로 되며 당신과 조선당과 정부 인민에게 중심으로 되는 사의를 이라. 공산당의 재해지역 인민들은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떨쳐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정상적인 생산과 생활을 회복할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2026년 9월 21일 베이징.
1: 당의 농업혁명 방침 관철이로 농업근로자들과 일꾼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선전자 진격의 나팔수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있는 농업출판사의 일꾼들과 기자 편 직원들이 창립 88을 뜻했습니다. 평생 농장길 포르시며 행복을 위하여 뜻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46년 9월 25일 저서 참가해 주시고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잡지들과 도서들을 구체적으로 지도해 주시며 출판사의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보이 수령님께서 첫 농업 잡지를 창간해 주신 뜻깊은 날을

출판사의 창립일로 제정하도록 은정 깊은 조치도 취해주시며 출판사가 자기의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도록 세심하게 이끌어 주시었습니다. 기자 만난 농업출판사 부사장 김광철 동지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

0: 경리하는 청주시 동지의 용도실록은 도서 조선의 강기를 순수 형식으로 계속 파시고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국가자립통신망을 통한 농업부문 전자출판물 보급사업을 광범위 진행하도록 해주신 데도 뜨겁게 알아채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리하는 김종훈 동지시야말로 우리 농업출판사를 새 시대의 농촌민 강의 실현을 강력히 선도해 나가는 위력한 출판기지로 비상이 강화 발전시켜 주신 탁월한 리더.
1: 졸세민들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 속에 10년간 농업출판사의 기자 편집원들과 일꾼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배국 같은 충성과 애국결의를 간직하고 혁명적이며 공세적인 출판 선전 활동으로 당의 농업혁명 방침 관철에 적극 이바지해 왔습니다. 농업출판사 부장 최동호 동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지난 80년간 우리 농업출판사에서는 일하지 수령님의 사계절, 장군님과 어곡백과 위민 혼신의 려정에 빛나는 농업용도 10년을 비롯한 수많은 위대성 도서들과 품위 있는 농업과학 기술 도서 3,590여 종에 3,380여만 부를 편집 출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잡지 조천농법, 농업과학 기술을 비롯한 10여 종의 종기간행물들을 발행하여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농업정책관 처리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데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자 편집원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도 힘을 넣어 성과를 이뤄가였습니다. 지금 우리 출판사의 전체 기자 편집원들은 당제 9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새 시대의 농촌혁명 강령을 지침으로 하여 당의 농업혁명 방침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진격의 나팔 소리를 힘차게 울려갈 결의를 더욱 굳게 가다듬고 있습니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 의지는 영원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선의 외무상 담화. 비현실적인 비핵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일한 3대국의 시대착오적인 대결적 권색이 또다시 유감없이 표현되었다. 미국, 일본, 한국의 당국자들은 유엔 총회 제81차 회의를 계기로 진행된 3자 회담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그 누구의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이라는 것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미국과 그 동맹 세력들이 아무리 표현을 달리하고 겉포장을 바꾸어도 비핵화라는 실현 불가능한 망상을 버리지 않았으며 버릴 수도 없다는 것이 다시금 되었다. 대조선 적대시를 국책으로 삼고 있는 미일한 3개국이 모여서 비핵화 소리가 울려나온 것은 새롭지 않으며 그 언급이 없었더라면 답답고 의문스러웠을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 그 어떤 경우에도 그 무엇으로서도 되돌릴 수 없고 백년 천년이 지나도 절대 불변할 우리 국가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가장 단호한 의도로 재천명 재확인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힘의 정책은 실패하였으며 그 어떤 국가나 세력도 우리에게 국가 주권과 핵심 이익 수호에서 후퇴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대결과 대화의 양립은 그 누구에게 통할지 몰라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있어서는 절대로 고려 대상이 될수 없다. 핵은 그 누구도 다칠 수 없는 국가 주권의 핵심 구성이고 국권 수호의 최고의 담보로 된다는 우리의 평가와 입장은 확고하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비핵화를 열창할수록 우리 국가의 당위적인 핵 보유의 정당성과 그 강화에 필요한 명분만을 깔아주고 우리의 대미 대정 입장을 보다 강경하게 굳혀줄 뿐이다. 현실 부정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다. 적대 세력들의 수사적 주장과는 무관하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국 지위가 절대 불가침의 존재로 영존할 것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며 핵을 가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중심으로 하는 지정학적 구도의 재편과 고착은 필연적이다. 2026년 9월 24일 평양.
1: 새로운 5개년 계획 수행의 초태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으로 들끓는 무산광산연합기업소

0: 위해서 증산의 동음이 기운차게 올리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증산투쟁 창조투쟁의 분개 나선 무산의 광부들이 백만산 대발파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기세도 높이 9월에 들어와서만도 수천 톤의 철광석을 더 생산하는 성과를 일으켰습니다. 이곳 일꾼들은 생산 현장들의 좌지를 정하고 노동자들 속에서 발휘되는 긍정적 소행을 논리 속에 일반화하면서 단위별 사회주의 경쟁의 열기를 고조시키는 한편 채굴, 운광, 선광 설비들의 가동률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예견성 있게 세워나갔습니다. 선행 공정을 담당한 로촌 분광산의 광부들이 회전식 착정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중소 발파도를 연이어 들이대서 박토 처리 쇳돌 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박토 컨비아 사업소와 운광 사업소에서도 벨트 컨비아의 흐름선에 대한 정비 보수를 깜지게 하고 륜전 기재들의 출발 전 점검과 점검, 작업 후 점검을 책임적으로 하면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대중 피운동이 휘지고 있는 이 선광 직장과 건식 직장의 노동자 기술 대형 마감기와 자력 선별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운영에서 나서는 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해서 매일 평균 1000톤의 조광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스와 원칙을 틀어지고 공무 분공장과 정머리 분공장 등 생산 활성화와 정비비한 각종 부속품, 부분품들을 제때에 생산함으로써 계획 수행에 입습니다.
1: 국제축구연맹 26년 20살 미만 여자 월드컵 경기대회 우리나라 팀과 콜롬비아 팀 사이의 준결승 경기가 현지 시간으로 23일 했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드센 공격대팀을 압박하던 우리 팀에서 경기 시간 28분경 6번 박오기 선수가 첫골을 넣어 시간 35분경에는 11번 최림정 선수가 47분경에는 박오규경 선수가 연속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팀은 콜롬비아 팀을 3-0으로 이겼습니다. 우리나라 팀은 27일 평양 시간으로 28일에 에스파니아 팀과 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0: 우리나라의 박명진 제20차 아시아 경기 남자대회에서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했습니다. 65kg급 경기에 출전한 그는 끌어올리기 146kg, 축해올리기에서 대회인 182kg을 들어올리고 대회 신기록인 종합 328의 성적으로 단연 1위를 했습니다. 한편철 선수는 남자력기 60kg급 경기에서 안창옥 선수는 기계체조 여자 조마운동에서 각각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탁구, 기계체조, 여자 단체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은 각각 3위를 했습니다.
1: 중종합대학 창립 여든돌 전국대학생 발명 및 작성 전시회 가 1일부터 24일까지 성종합대학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과학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사회주의 건설을 힘차게 내나갈 때의 뜻을 받들고 모든 대학생들이 과학탐구 활동을 적극 벌여 새롭고 가치있는 발명들을 더 많이 내놓음으로써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지표별 목표 실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안정공고화, 점진적인 질적 발전 과학기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김일성 종합대학, 교통운수대학, 원산농업대학, 함흥사범대학, 평성의학대학을 비롯한 50여 개 단위에서 내놓은 840여 건의 발명 및 작성 제안들이 출품됐습니다. 전시회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위들과 참가자들에게 표창장 등이 수여됐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제15차 전국 교원대회 사신 강령적인 연설에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새 시대 교육혁명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있는 시기에 열린 전시회는 모든 대학들에서 이론 교육과 실천 교육을 밀접히 결합시켜 학생들의 창조적 응용 능력을 높여두며 해당 기관들과의 과학기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서 좋은 계기로 됩니다.
0: 우리민에게 새 생활 새 문명을 꽃피워주며 사회주의 만복을 안겨주려는 어머니당의 숭고한 뜻에 받들려 함경남도 함흥시에 불고기 전문 식당이 새로 건설됐습니다. 독특한 건축미를 자랑하며 솟아오른 연건경이 2,970여 평방미터인 식당에는 손님들에게 각종 불고기와 농, 청량음료 등을 봉사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이 극진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저는 식당 건설과 준비 사업을 입체적으로 내밀면서 질 보장에 놓고 설계와 공법의 요구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구성을 높여서 현대적인 봉사 건물을 짧은 기간에 일도세웠습니다. 함흥 불고기 전문 식당 준공식이 24일에 진행되었습니다. 함경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리종남 동지, 도와 함흥시의 일꾼들, 근로자들, 건설자들, 식당 종업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박현철 동지의 준공사에 이어 토론이 있었습니다. 연설자와 토론자는 공업도시의 새로 일도선 함흥 불고기 전문 식당은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를 혁명적 방풍으로 내세우시고 인민을 위한 헌신의 려정을 쉼없이 이어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가 나온 고귀한 결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민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려는 당의 뜻을 받들고 일꾼들과 건설자들이 실적인 차를 적극 활용해서 식당을 번듯하게 일도세웠으며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지피식물들로 주변 풍치를 돋군 데 대해서 그들은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의료관단이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내부 예비와 잠재력을 탐구 동원하여 수십 종의 봉사 설비와 그들을 생산하며 함흥 시민들도 건설 공사를 물심양면으로 도와나섰다고 말했습니다. 식당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당의 운동 속에 마련된 건물을 애호관리하고 봉사 수준과 료리의 질을 부단히 제고하며 인민의 봉사자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갈 때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승리에 대한 신심과 낙관이 넘치며 민족 국가 대시대를 줄기차게 이뤄나시라고 강조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식당을 돌아봤습니다. 이날 함흥시 안의 노력 혁신자 공로자들에 대한 첫 봉사가 있었습니다.
1: 오늘은 추석날입니다. 추석을 맞으며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 실장 박사안정, 연구사 김경일 동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서 여러 우리 민 전통적으로 세워둔 명절입니다. 그래서 추석을 가위 또는 그 한가위라고도 불러왔습니다. 그 여러가 기록에는 우리 민들이 추석을 풍년농사를 지어놓고 광주를 위하여 지성을 표하시 이러한 명절날로 기록되어 그 추석 명절이 그 첫 위례는 무덤을 돌아본 것이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들은 추석날에 핵곡식으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좌석을 찾는 것을 이 응당한 도리로 전통적인 그 풀수 왔습니다. 추석날에 사람들은 명절 옷차림을 하고 명절을 찾아가 제사를 추석날에 무덤을 찾는 수배는 의리심이 내정된 시민의 그 정신 부모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인성명절의 하나로서 수령을 받는 길에서 먼저 간 혁명 선조들과 그리고 형제들과 친척 친우들을 뜨겁게 추억하는 의의 깊은 그 계기로 되고 있습니다.
3: 추석날은 인성명절로서 이날의 대표적인 음식은 성편과 반단자입니다. 이 성편은 주로 해콘과 함께 밤, 대추 같은 것을 석으로 놓고 찌는 떡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떡 이름입니다. 예. 이 반단자는 율단자라고도 하는데 이 찹쌀가루를 쪄서 달걀처럼 둥글게 빚고 고기에 꿀에 개인 밤을 거물로 묻힌 것입니다. 밤고장들에서는 추석날 반단자를 만드는 것이 한식이었습니다. 이 추석날 지방의 음식은 너치였습니다. 너치는 찹쌀가루와 붉은가가요 디딤에 지진 것으로서 맛도 좋고 영양가가 또한 높았습니다. 추석날 우리 인민들은 씨름과 밧줄 당기기, 군에뛰기 등 여러가지 다채로운 민속놀이들로 명절을 즐기었으며 저녁이면 풍년의 기쁨과 희망을 안고 보름달을 바라보곤 하였습니다.
0: 기상수문국의 통보에 의하면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9월 26일에 여러 지역에서 10mm 미만의 비가 내리며 27일에는 북부 지역을 위주로 대부분 지역에서 2 내지 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28일에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29일

0: 이래 서해안과 북부 내륙의 대부분 지역이 30일에는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일에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 비가 끼며 27일과 29일에는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우박이 내릴 것입니다. 29일에 서해안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30일에는 동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초당 10 내지 15m의 센 바람이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 일평균 기온 19일까지 평년 15.2 16도씨보다 2 내지 4도씨 높으며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평년 14.6 내지 14.9도씨보다 1 내지 2도씨 낮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최근에 매우 적게 내리고 대기 상대 습도가 평년보다 낮아져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는 데 맞게 산림부문에서는 사람들이 입산 규정과 질서를 바로 지키고 산에서 불놀이를 하지 않도록 감독 통제를 강화하며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들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1: 다음, 러시아의 무성 대변인 마리아 자로바가 22일 회견에서 우크라이나를 비나치즘화, 비군국주의화할 때에 대한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정부의 입장을 재천명했습니다. 러시아는 평화를 지지하는 만큼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지만 그 누구도 러시아로 하여금 이미 제시한 목표를 포기하도록 할 수 없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비나치즘화도 비군국주의화도 결코 꾸며낸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것은 러시아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은주 허철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대체로 흐려서 일부 지역에서 오후와 밤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으며 내일은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8도씨로서 평년보다 5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28도씨,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8도씨, 내일 낮 최고기온은 29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성, 개성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으며 신의주, 해주, 사리원, 함흥, 남포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 해산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고 밤에 비가 내리겠으며 원산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진, 라손시는 대체로 흐려서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평송 28도씨, 신의주 26도씨, 해주 27도씨, 사리원 28도씨, 강계, 원산 22도씨, 함흥 24도씨, 총진 21도씨, 해산 22도씨, 남포 28도씨, 라손 21도씨, 개성 27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송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으며 해주, 사리원, 원산, 남포,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으며 강계, 청진, 해산, 라손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송 17도씨, 신의주 19도씨, 26도씨, 해주 18도씨, 30도씨, 사리원 17도씨, 30도씨, 강계 14도씨, 27도씨, 원산 15도씨, 24도씨, 함흥 14도씨, 26도씨, 총진 15도씨, 22도씨, 해산 11도씨, 4도씨, 남포 18도씨, 29도씨, 라손 14도씨, 23도씨, 개성 18도씨, 30도로 예견됩니다. 오늘 북동풍이 내일은 남동풍이 불다가 남

서풍이 조당 1내지 3m로 불겠습니다. 다음은 파도나시입니다. 오늘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조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으며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조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전반 해상에서 남풍이 조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모레 강원에서는 남서풍이 조당 4내지 7m로 불다가 조당 7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5m로 일겠으며 함경남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조당 4내지 7m로 불다가 북동풍이 조당 7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5m입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조당 7m로 불고 0.5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오늘 건의 섭동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건강에 주의합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보도입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78돌세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네팔 대통령, 미얀마 연방공화국 대통령, 브루네이 다르살람 초장, 쿠웨이트 국가 초장,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 대통령,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오만 초장국 초장, 산마리노 공화국 집정관들, 스르비아 공화국 대통령,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모잠비크 공화국 대통령, 세네갈 공화국 대통령, 세이셸 공화국 대통령, 탄자니아 연합공화국 대통령, 알제리 민주인민공화국 대통령, 니카라과 공화국 공동 대통령들, 캄보지아 푼신페크당 위원장, 뒤르키예 조국당 위원장, 인도네시아 다양송당 전국지도리사회 총위원장과 부총서기, 도이치란드 공산당 위원장, 로마니아 사회주의당 위원장, 로마니아 재생사회주의당 최고리사회 위원장, 로마니아 좌익민족당 위원장, 러시아 평화미통일당 위원장, 마자르 노동당 위원장, 불가리아 공산주의자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벨라루시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스위스 공산당 총비서, 슬로벤스코 공산당 위원장과 중앙위원회 사무국장, 체스코 공산당 20일 총비서, 스르비아 공산당 총비서 겸 국제비서, 새 유고슬라비아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와 국제비서, 민주공고 사회민주주의자동맹 전국위원장, 민주공고 공산비서, 이집트 나세르 아랍 민주당 위원장, 이집트 민족진보통일연합당 위원장, 이집트 소동당 위원, 이집트 민족당 위원장, 이집트당 위원장, 도미니카 좌익운동 총비서, 메이코 노동당 전국 지도자, 메이코 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캐나다 공산당 막순 전국 지도자, 페루 공산당 붉은조국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총비서, 브라질 막솔리니주의 공산당 중앙위원회, 베네수엘라 인민선거운동 전국 지도부가 축전과 지를 보내왔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또한 쿠웨이트 국가 추장 계승자, 쿠웨이트 국가 내각수사, 인디아 인민당 고위 지도자, 러시아 연방 중앙위원회 비서, 핀란드 공산주의자 동맹 국제비서, 허르바츠카 사회주의 노동당 부장, 이집트 자유사회주의자당 부위원장, 미국 사회노동당 전국위원회 성원, 김일성 김정일 기금 리사회 공동 리사장, 유엔 식량민 농업기구 총국장, 주체사상 국제연구소 리사장, 유럽 지역 주체사상 연구회 리사, 아프리카 지역 주체사상 연구위원회 서기장.

이탈리아 국제그룹 리사장, 러시아 21세기 관인학단 단장을 비롯하여 중국, 네팔, 몽골, 방글라데시, 싱가포르,

0: 사회계 경제계의 인사들과 주체수상연구조직,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단체, 우리나라 주재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이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그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8돌세에 즈음하여 김정은 동지께 가장 충심으로 되는 경의를 드렸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발전 역사는 명을 높이 모시고 전례 없는 시련을 이겨내면서 주체수사과 조선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으로 사회주의 국가권 승리만을 이룩하여 온 자랑 역사이라고 그들은 강조해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조선인민이 일심단결의 힘으로 전면적 국가부흥의 새 시대를 펼쳐나가기 위한 사업에서 보다 훌륭한 성과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조선노동위원회에 캄보지아 인민당 중앙위원회가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1: 인민의 수군 시련을 위하여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며 훌륭한 살림집들을 평범한 근로자들에게 상으로 안겨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기하여 또 평양의 모습은 나를 따라 더욱 웅장 화려하게 변모되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국가설계총국 부원 한철원 동무는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은 인민들이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향유하는 사회주의 낙원을 하루빨리 일도세우기 위해서 방제 8차 대회가 결정한 중대 사항이며 우리 당이 제일 품을 들여 협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 5년간 날의 날마다 더 높이 더 빨리 솟구쳐온 위대한 우리 국가의 비약적 발전상에 갈 때 제일 뚜렷이 안겨두는 것은 수도의 살림집 건설입니다. 언제인가 당과 정권과 자리를 같이 하신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5만식 건설 사업은 자신의 수군 사업이라고 평양시 살림집 건설은 자신께서 하자고 한다고 절절한 도노시였습니다. 위대한 우리의 수군 바로 이 오나라를 진감시키며 이어진 새시대 평양 번영기의 고귀한 명함이고 하늘을 찌르게 일도선 수도의 이상 고리들을 떠받든 굳건한 초석이었습니다. 천만 품을 들여 문명의 새 고리들에 평범한 수도 시민들이 입사하고 보통간 강한 다락식 주택구에 방을 받도록 한 생을 묵묵히 바쳐온 공로자들이 보금자리를 펴게 된 인민들에게 영원한 만복을 안겨주시려는 경량시소 동지의 수군이 얼마나 숭고한 것인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 수도에 솟아난 새고리들은 하나를 건설해도 먼 훗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완벽하게 비상이 빠른 속도로 일도세우시는 경량하는 동지의 비범한 예지와 만능의 창조력 크나큰 화음은 우리 시대의 개념 장점을 드리 설계 총국 초장 림용남 동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 우리 민들에게 50년 100년수에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것을 안겨주시려 때로는 깊은 밤 당주장면의 집무실에서 형성안을 지도해 주시고 때로는 현전경을 보아주시며 하나하나 이끌어주신 경려하는 총비서 동지이십니다. 완공 단계에 들어선 화성지구 4단계 건설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경려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당주장면의 제8기간에 완강하게 추진하여 온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 투쟁을 통하여 우리의 건축 분야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수도 건설자들이 우리 국가의 부흥과 발전의 새 역사를 써나가는 보람찬 창조자, 개척자라는 남다른 영광과 긍지를 안고 배가 된 지혜와 열정, 투지로서 인민의 새고리들을 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로 훌륭하게 완공하리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이렇듯 새 시대의 평양 번영기는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문명한 생활 조건을 안겨주시려 불철주야의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신 경려하는 총비서동지의 위대한 업적으로 빛나는 불멸의 년대기 그 누구도 못 가본 개척의 여정을 그람없이 걸어 고창한 변혁과 실체를 안아올린 가슴 벅찬 투쟁기로 빛나고 있습니다.
1: 다음 소식. 농업출판사 창립 여든돌 기념보고회가 24일에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주창일 동지와 출판사의 일꾼, 기자, 편집원, 정업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했습니다. 농업출판사 기자 편집원들과 일꾼들에게 보내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주창일 동지가 전달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우리 당 농업정책의 힘있는 선전기지, 종합적인 농업출판물 발행

0: 기지로서 끊임없는 장성의 연역을 새겨온 긍지 높은 추억과 함께 충천한 자신심과 새로운 결의에 넘쳐 80번째 창립일을 맞이하고 있는 농업출판사 기자 편집원들과 일꾼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고무적 인사를 보냈습니다. 1906년 9월 25일 잡지 조선농업의 창간으로 첫걸음을 뗀 때로부터 농업출판사는 지난 80년간 인민경제 2대 부문의 하나인 농업전선의 혁신과 농촌진지강화에 무시할 수 없는 공헌을 했다고 축하문은 강조했습니다. 축하문은 농업근로자들을 사회주의 농촌건설의 역군들로 키우고 매 시기 제시되는 당정책을 해설 선전하며 농촌경리와 농업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신문 잡지들을 비롯한 10여 종의 정기 간행물들과 수십 종의 도서, 소책자와 속보, 학습자료들, 그리고 전국의 농업과학기술 선전실, 농업과학기술보급실의 직관물들은 모두 농업출판사에서 편집 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조국의 더 넓은 대지 그 어디에나 스스로의 마음가짐으로 농장원들에게 당정책의 진수를 심어주고 농업발전 추세와 혁신의 새 소식도 알려주며 때렁장 일꾼 맞잡이로 영농 공정별 작물들의 생육에 관심하고 증수의 훌륭한 경험과 비결을 찾아내기 위해 수백 리 길을 걷는 성실한 모습들이 무수히 깃들어 있다고 축하문은 강조했습니다. 축하문은 편집원의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농사를 책임진 주인, 제일 큰 기쁨이 있다면 풍작을 보는 기쁨이고 그것이 있다면 농장원들이 사랑하고 기다리는 진정한 벗이 되는 것뿐인 이런 고결한 품격의 소유자들이 바로 농업출판사의 기자 편집원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농당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걸어온 길을 양식하게 돌이켜볼 수 있고 걸어갈 길 또한 그렇게만 이어갈 의지와요 내다볼 수 있는 것이야말로 농업출판사 기자 편집원들과 일꾼들의 남다른 자긍심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애국적 헌신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보고에서는 농업출판사 사장 겸 책임주필 리충성 동지의 기념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당제 9차 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새 시대 농촌혁명 강령 실행을 위한 투쟁에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언론 공세, 사상 공세를 더욱 힘있게 전개해 나갈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전면적 발전의 시대적 요구에 맞게 모든 기자 편집원들이 전문가적 자질을 소유한 다재다능한 문필가로 준비하여 품위 있고 특색 있는 기사 편집물들을 더 많이 장작 창조하며 출판 편집 사업의 정보화,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 나갈 때 대해서 그들은 언급했습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두가 당의 농업정책을 해설 선전하는 데서 맡고 있는 영예로운 책임과 본분을 깊이 자각하고 더 높은 사업 성과로 우리 당의 사회주의 농촌건설 구상을 깊이 받들어 나가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됐습니다.
1: 김책제철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철강소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새로운 5개년 계획기간, 기간의 생산 토대를 질적으로 다져 경제 전반의 장성 발전을 구하는 것을 중요 과업으로 상정시킨 당의 의도를 종업원들에게 깊이 해설해주면서 생산 투쟁으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계급은 세기준 세기록 창조의 기치 높이 고온 공기 연소시 가열로 가수 발생로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아변강제 생산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일꾼들은 생산 현장에 차고 어렵고 힘든 일에 어깨를 들이밀며 힘있고 격동적인 호소와 능숙한 군중동원, 혁명적인 사업 기풍으로 대중의 혁명적 열의를 총폭발시키고 있습니다. 영예공들은 연료 소비량을 줄이면서도 일당 생물 생산을 최고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소와 가스 생산을 맡은 노동자 기술자들은 예비 부속품들을 원만히 갖춰놓고 설비 점검 보수를 책임적으로 진행하여 질 높은 산소와 가스가 생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변강제 생산을 담당한 노동계급도 설비 보수를 예견성 있게 진행하면서 생산 성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0: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새로운 변혁 단계로 향한 전위민족 총진군의

0: 공공에서 내달려갈 청년전위들의 혁명적 열의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속에 평양시 청년탄원자들의 위원단이 24일에 진행됐습니다. 평양시안의 청년동맹 일꾼들 청년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어머니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충성과 애국으로 보답할 불같은 지향과 열망을 안고 어렵고 힘든 초소들의 탄원 진출에서 청춘의 자서전을 자랑찬 기운으로 수놓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연연했습니다. 낙랑구역 건설 여단자 림 신의주 온실종합농장을 당제 구차대회에 드리는 충성의 선물로 훌륭히 일도세우는 데 기여한 커다란 긍지 속에 경의하는 아버지 김종 원순이고 영광의 기념 사진을 찍던 그날을 영원히 잊을 수 없다고 격정을 터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따뜻이 품어 안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억세게 키워주시는 자유로운 어버이의 품이 있어 청년들의 삶이 더욱 빛나고 있다고 하면서 그는 탄원의 그날에 다진 맹세를 굳건히 지켜갈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병든 자식, 상처 입은 자식을 탓하지 않고 더 따뜻이 품어 안아 키워주고 내세워주는 어머니 우리 당의 사랑과 믿음을 인생의 제1제부로 간직하고 전위거리 건설장을 비롯한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마다에서 혁신자의 영예를 떨쳐온 모란봉구역 건설여단 노동자 장수정의 토론도 참가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습니다. 만경대구역 건설여단 노동자 설위성은 당이 부르는 것에 삶의 좌표를 정하고 조국 번영의 주추를 굳건히 다져온 전 세대들처럼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부흥 발전을 위한 거창한 건설 대전에서 위훈의 창조자가 될 맹세를 다졌습니다. 토론들을 들으며 전체 참가자들은 귀중한 청춘 시절을 줄기찬 혁신과 위훈으로 수놓아가는 탄원자 청년들처럼 청춘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조국의 부강 번영을 위한 성업에 참답게 이바지해갈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 평양시 청년 탄원자들의 연단은 당의 사상과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며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한 오늘의 보람찬 진군에서 조선 청년의 슬기와 영명을 힘있게 떨쳐갈 청년 전위들의 혁명열, 애국열을 대가해준 계기로 됐습니다.
1: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23일 태풍 26호가 발생했습니다. 발생 당시 태풍의 중심 기압은 1004헥토파스칼, 중심 부근의 최대 바람 속도는 초당 18m였습니다. 태풍은 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26일경에 일본의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0: 그다음 팔레스티나 부대통령이 22일 성명을 발표해서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 지역을 거대한 집단 수용소로 만들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 지역의 곳곳에 쇠 울타리와 고문소들을 설치해서 팔레스티나의 도시와 마을, 피난민 수용소들을 격퇴시키고 있다고 폭로 단죄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강점 세력의 영토 팽창과 인종 말살 책동을 조지시키고 팔레스티나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강철남, 방은봉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2: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대체로 흐려서 일부 지역에서 오후와 밤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으며 내일은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씨로서 평년보다 5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8도씨,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씨,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9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송, 개송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으며 신의주, 해주, 사리원, 함흥, 남포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 해산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고 밤에 비가 내리겠으며 원산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진, 라손시는 대체로 흐려서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날 최고 기온은 평송 28도씨, 신의주 26도씨, 해주 27도씨, 사리원 28도씨, 강계 원산 22도씨, 함흥 24도씨, 총진 21도씨, 희산 22도씨, 남포 28도씨, 라손 21도씨, 개성 27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송시는 새벽에 대체를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으며 해주, 사리원, 원산, 남포,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으며 강계, 총진, 해산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저기온은 다릅니다. 평송 17도씨, 9도씨, 신의주 19도씨, 26도씨, 해주 18도씨, 30도씨, 47도씨, 30도씨, 강계 14도씨, 7도씨, 원보도씨, 24도씨, 함흥 14도씨, 26도씨, 총진 15도씨, 22도씨, 해산 11도씨, 24도씨, 남포 18도씨, 29도씨, 라손 14도씨, 23도씨, 개송 18도씨, 30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 북동풍이, 내일은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고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전반 해상에서 남 초당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모레 강원도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함경 남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로 불다가 북동풍 7 내지 10m로 불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오늘 지자기권에 섭동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건강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 28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9일에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30일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10 내지 15m로 세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2m로 일고 먼 바다에서는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초당 10 내지 15m로 세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2m로 일고 먼 바다에서는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10 내지 15m로 세게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다가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10월 1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10 내지 15m로 세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2m로 일고 먼 바다에서는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10 내지 15m로 세게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다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2일 서선동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다가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서해상에서는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공중앙방송입니다. 기업이 끄시는 절세에 경의하는 아버지 김종은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국을 또 메고 나갈 앞날의 주인공들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빛나는 혁명실록의 갈피갈피에는 앞날의 주인공으로 자라는 후대들을

0: 뜨거운 정을 기울이신 하많은 이야기들이 알아새겨져 있습니다. 성도은 국제소년단 야영소에도 제일 좋은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안겨주시려 그처럼 마음쓰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친오버이 사랑이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새로 포함된 야영 일정에도
1: 우리 성도은 국제소년단 야영소는 그대들을 위해서라며 부각되지 않으시는 위대한 수님과 위대한 장군님, 중나는 아버지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종에 와여 마련된 학생소년 가의 괴한 기지입니다. 이 위대한 수님께서는 동해위로 소문난 성도원에 전한단 야영소를 주시고 여러 차례나 이곳을 찾으시오 학생소년들이 즐거운 야영의 나날을 보내도록 그나큰 사랑과 운동을 돌려주셨습니다. 수십 년 전 이곳을 찾아오신 위대한 장모님께서는 야영소 관련 영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이 숭고한 후대사랑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량한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야영소를 훌륭히 개관하실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야영소를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으로 일도 세워주셨습니다.
0: 성도은 국제소년영소 소해준성 동지가 얘기한 것처럼 유명한 명승지에 훈련이 꾸려져 누구나 오고 싶, 오면 떠나고 싶은 학생 소년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는 성도은 국제소년단 야영소의 그 뒤를 가보아도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것을 안겨주시려는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열렬한 훈이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성도은 국제소년단 야영소 강사 리련정 동무는 말합니다.
2: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우리 성도은 국제소년단 사업 실패를 위하시고 야영생들의 일종 계획이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에서의 해수욕을 반영할 때 대한 운하치를 취해주셨습니다. 사실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준공식이 진행된 이후 황홀경의 대장관을 이룬 해안관광도시에 남 먼저 가보고 싶은 것은 누구나의 한결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더욱이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로부터 구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성도원 국제선연단 야영소에서 야영생활을 하는 학생 선연들의 심정이야 더 말이 못하겠습니까? 그런 우리 아이들의 누구보다 깊이 헤아려 보시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이렇듯 치를 취해주신 것입니다. 경의하는 그이의 유라같은 사랑에 떠받들려 2025년 여름 성도원 국제선연단 야영소의 야영생들이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에서 즐거운 야영의 하루를 보내는 감동 깊은 화폭이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식용 스키장이 건설되었을 때에는 겨울철 야영도 처지가요 야영생들이 스키도 타게 할 때 대하여 가르쳐주시며 그들이 타고 다닐 보스 문제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해결해 주신 경리하는 아버지 원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동해지 세계적인 문화휴양 훈련이 일떠선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에 우리 학생들을 또다시 불러주셨으니 경의하는 구이의 사랑은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무한대한 것입니다.
0: 새로 포함된 야영 이 이야기는 애들을 위해서라면 저 교리라도 따오고 도루에도 꽃을 피우실 위대한 어버이의 끝없는 사랑의 세계를 뜨겁게 전하고 있습니다. 새로 포함된 야영에도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미사일 정국과 제2경제위원회 사이의 축구 경기를 관람하시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미사일 정국과 제2경제위원회 사이의 축구 경기가 9월 22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정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경기를 관람하시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사업과 생산활동을 통하여 당의 국방건설로선 관철에서 값진 성과들을 이룩하고 당과 정부로부터 높은 신뢰와 감사를 받아 하는 덤는 자랑과 긍지 속에 김정은 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뜻깊은 체육문화 행사를 진행하게 된 참가자들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넘쳐 있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군수공업부문 지도 간부들을 만나시고 아낌없는 헌신과 분투로 우리 당의 자위 국방정책을 실천적 성과로 중직하게 받들어 가고 있는 미사일 전국의 과학연구 집단과 제2경제위원회와 전체 군수노동계급에게 따뜻한 축하와 격려를 보내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오늘 조직한 체육경기도 이들의 수고를 격려하고 감사를 표하는 자리로 되게 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 동지와 조선노동당 중앙연수회 비서들이 경기를 보았습니다. 축구 경기는 미사일 천국의 화성팀과 제2경제위원회의 봉화팀 사이에 진행되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화국 무력 현대화와 전쟁 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 행정에 특기할 전무한 기적을 장조하고 우리 국방력의 독보적인 발전상과 절대적 우세를 뚜렷이 과시하고 있는 국방과학기술 집단과 군수노동계급의 공헌에 감사를 표하시면서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애국충의심과 헌신적 노력은 국가의 안전과 무궁한 발전 번영에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기여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국방과학자 기술자들과 군수노동계급이 혁명적 낙관과 앙양된 기세를 더욱 배가하고 단합된 힘으로 국가 방위력 강화에서 계속적인 비약과 혁신을 안아옴으로써 절심의 우세로 조선민주주의 인국의 절대 불가침적인 주권안전을 보위하고 평화를 수호하며 사회주의 조국의 무궁한 발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해 나가야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를 모신 크나큰 영광 속에 자기 단위의 명예를 걸고 치열하게 승부를 겨룬 축구 경기는 미사일 천국의 화성팀이 제2경제위원회 봉화팀을 4대1로 이긴 가운데 끝났습니다. 시상식에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했습니다. 김정은 동지 대같은 믿음과 전투적 고무를 받아하는 전체의 참가자들은 당광 조국과 인민 앞에 지닌 중대한 역사적 사명과 더욱 충실하여 최강의 국가 방위력을 억지로 나갈 충성의

이는 9월 15일 금요일에 노동신문을 개관해 드리겠습니다. 신문은 일면에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동지가 보내온 답전을 싣고 전용을 먼저 창조한 국에 일반화하는 것은 우리 시기의 행적인 발전 방식, 법칙이라는 데 대해서 쓴 기사와 남도당 위원회에서 석탄공업 부문의 탄광들이 집중되어 있는 도의 실정에 맞게 탄광들에서 공업의 식량이 먹인 석탄을 범하기 위한 사회주의 애청산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도록 지도, 정책적 심화시켜 나가고 있는 소식입니다. 신문은 뜻깊은 올해의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할 충천한 기세, 표지 아래 안악군에서 가을거지 불이 번쩍나게 다그치고 있는 소식과 가을거지로 들끓는 오로니아에서 선전선동의 북소리가 힘차게 울리고 식 정보산업성에서 농촌 지원을 가는 소식을 사진과 함께 실었습니다. 신면에 조선민주인민공화국 최선이 상 담아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핵 보유의 영원하다를 싣고 경의하는 동지의 심 국가와 혁명의 대계를 설계가 건설자라는 글과 농업출판사 창립을 기념 보고회가 진행돼 보고회에서 조선노동위원회 가문의 소식 그리고 후손만대에 전해갈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순관 동지의 세계를 전하는 기사를 주었습니다. 신문은 3면에 일꾼들은 완강한 실천력으로 올해 목표 수행을 힘있게 견인할 때 대해 쓴 글들과 우리나라 여자 축구팀이 국제축구연맹 2026년 20살 미만 여자 월드컵 경기대회 결승 경기에 진출한 소식 우리나라의 박명진 선수가 제20차 아시아 경기대회 남자 력기 경기에서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한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주고 경제선동의 북소리가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마다에서 힘있게 울려 퍼지고 있는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사면에 우리는 조선사람 지상연단에 조국의 기상은 우리의 힘이다 이런 제목으로 평양 제1사범대학 교육과학부 교원 박은심 동무가 보내온 글을 싣고 김일성 종합대학 창립 여든돌 기념 전국 대학생 발명 및 착상 전시회가 진행된 소식과 함흥 불고기 전문 식당 준공식이 진행된 소식 그리고 평양시 청년 탄원자들의 연단이 진행된 소식과 량강도의 수백 명의 여명원들이 단결정 관철을 위한 주요 전구들로 진출한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오면에 애국심만 있으면 폐설물도 재부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만의 세멘트를 할 수 있는 좋은 해조물 건설법을 1월 수산사업소의 현실은 기사와 예견되는 날씨를 주고 산불의 최대로 각성을 높일 때 대해 쓴 기사와 특파기자들이 보내온 소식들을 실었다. 신문은 할 줄 알아야 존경이다. 이런 제목의 기사에서 사회문화기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8돌 경축행사가 여러 날 진행된 소식을 싣고 재침의 온상 야진자 이런 제목으로 한국주의 부끄림없이 질주해온 일본